다시 일어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더 멋진 승리를 꿈꾸시는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승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조화문 강하고 담대하라 들었고요. 앞서 이불을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9시 9분 35초 지나고 있습니다. 1시간 더 오전 10시까지 배경음악 되드릴게요. 출근길에 출첵합니다. 수련님 듣고 계시고 오픈 준비하면서 방송 듣습니다. 사랑하오님 출첵. 푸르른 날님은 토요일에 있을 기술사 시험 공부하려고 저 수요일부터 3일 동안 휴가 냈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공부한다는 게 여러모로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체력도 달리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오늘도 힘내보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요 라고 아 화이팅이 필요하신 푸르른 날님. 지금 엄청난 각오로 그러니까 어제부터 휴가까지 냈고 어제 오늘 내일 3일 바짝도 공부해서 토요일에 있을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어제는 좀 어떠셨습니까? 휴가 첫날 공부. 예. 집에서 공부가 좀 잘 안 되면 요즘에 그 뭐 카페 같은 데서 하기도 하고 그죠? 약간 백색 소음 작은 소음이 있는 곳에서 오히려 더 집중이 잘 된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 하니까. 아니면 요즘에 스카라고 그 정말 약간 독서실 같은 공부를 위한 독서실, 스터디 카페 이런 데도 동네에 좀 있더라고요. 예. 한 찾아보셔서 시간당 1,500원이었나 뭐 2,000원이었나. 예. 커피도 주고 막 그런 데인가 봐요. 예. 아무튼 바짝 예, 잘 피치 올려서 예, 준비하는 내용들 잘 예, 또 시험 통해서 아,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블리 아빠님도 저도 기술사 시험 공부하려고 오늘과 내일 연차 냈다고요? 야, 같은 혹시 과목인가요? 끝까지 정주행 잘할 수 있도록 화이팅 외쳐주셔요. 러블리 아빠님도 화이팅입니다. 예. 이 벼락치기가 나름 도움이 돼요. 예. 잘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받는 자님도 한 달 동안 수업받았던 자격증 시험 보러 가요. 오늘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게 쉽지가 않네요. 얼마나 좌절을 그동안 많이 했는지. 하지만 오늘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혜연님도 와주셨고 예 화이팅! 한 달! 아...

가지고 예, 잠 줄여가며 공부했던 예, 자격증 시험 오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예, 화이팅! 응원을 전하면서 트리니티 싱어즈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바보 생각 밴드의 당당한 그대였고요. 지은 형의 내주는 강한 성이요. 트리니티 싱어즈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까지 세 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둥이맘님도 좀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새날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들 복된 날 행복하셔요 남기셨고 우리 믿음 소망 사랑 행복님께서도 출첵 예. 보배진이님 저 이제 코엑스로 갑니다. 음향박람회 코바 구경하러요. 남편이 이번에 저희 요양원 음향공사 맡았거든요. 겸사겸사해서 작년에도 찾았는데 올해도 연차 내고 같이 갑니다. 거기 CBS 팀에서 나와가지고 걷기 이벤트 그거 했었는데 작년에 볼펜 받았어요. 벌써 1년이 후딱 지나갔네 라고 남기셨는데 아 요런 그 박람회 가면은 일단 엄청나게 그 규모가 크잖아요. 여러 회사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탁 홍보하고 예, 일단 신나죠. 예, 이런 구경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박람회 가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예, 막 굿즈 이런 것도 그냥 가기만 하면 많이 주고 작년에 볼펜 받으셨구나. 예, 올해도 가시면 여러 회사에서 준비한 굿즈들도 아마 받지 않을까 싶고 CBS 부스에는 우리 엔지니어들 많이 있을 텐데 후배들 많이 갔겠다 이번에도 예. 준비를 하거든요. 가셔가지고 조이포이 화이팅 SBS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배진이님 잘 다녀오시고요. 옹기장이의 기도의 힘 그리고 지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릴게요.

주후 3세기 전염병이 퍼져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로마시에서는 하루 5천 명이 죽었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인구의 3분의 2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병든 사람을 내쫓고 시신을 방치한 채 도망갔습니다. 이때 카르타고의 감독 키프리아누스는 만일 누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를 본받아야 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라고 하면서 교인들과 함께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을 가리지 않고 감염된 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파라볼라 노이, 곧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때로 무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믿기에 우리는 결코 무모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모해 보이는 우리의 섬김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김관호의 사랑씨앗이었고요. 위로브의 세상 가운데 소망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조준철 목사님의 칼럼이었어요. 무모한 사람들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때로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결코 무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이런 우리의 섬김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소망의 씨앗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함께했고요. 9시 45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비공개님, 밴쿠버에서 일 마치고 이제 이동하는 길 차에서 늘 청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큰 힘이 돼요 라고 남기셨는데 캐나다 밴쿠버인 거죠? 밴쿠버는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나? 5시 45분 오후. 아, 그럼 뭐 퇴근길이신가 보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공개님. 미라클 퍼플님께서 혜서의 100일을 축하합니다. 오늘은 윤서 아영의 조카 부부 2세 혜서가 100일 되는 날이에요. 육아를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아기에게 사랑 담뿍 주는 조카 며느리 아영이가 너무 고맙고 이쁘고요. 혜서야 100일 축하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렴. 주님 사랑 넘치길 바라며 신청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남기셨는데 아, 혜서의 100일. 아, 오늘이 딱 100일 되는 날이구나. 삼촌도 100일 축하할게. 잘 자고 잘 먹고 오감 발달 잘하고 그럼 되지 뭐. 오늘 엄마랑 잘 놀자 혜서야. 아, 축하하고 닉네임 단 한 사람님께서 우리 신영 씨 생일 축하해요. 1975년 오늘 태어났네 라고 남기셨는데 신영님 축하드립니다. 러브가 부르는 이 곡 함께 들을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러브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미라클 퍼플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형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합니다. G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CCM 노아의 여호수아의 노래 들으셨어요. 오늘 함께 나눈 여호수아 24장 15절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었고요. 오늘 이 짤막한 이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 어딘가에 이 멋지게 글 써서 우리 집 가훈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성경 말씀이 탁 멋지게 액자에 들어있었고 우리 집의 가훈은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가훈이 갑자기 떠오르는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자,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우리의 가정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는 이런 선포가 우리의 가정에 모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봤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0: 비빔밥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1: Shout, for I have given you the city.

Jericho.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온 지 벌써 6일.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성 주위를 아무 말 없이 6일 동안 돌기만 했다. 7일이 되는 오늘 마지막으로 그들은 성을 일곱 바퀴를 돌고 모든 지파들은 성 주위에 둘러 섰는데 여리고 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침묵이 흐르고 이제 여호와의 뜻에 따라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명하니 모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외쳐 가로되 여호와가 이 성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이 악기 소리 뭔가요? 피리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왠지 참 듣기 좋습니다. 소유나의 여호수아, 또 에이맨의 여호수아 성을 쳤네 앞서 전해드렸어요.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관련된 찬양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아유 에이맨 곡도 오늘은 점점 무더워질 예정이라 벌써 사연에 여름인가요? 하시는 오늘은 정말 기온이 최고로 오른다고 합니다. 이쁘나님도 여름날 인사드려요 라고 하셔서 아니 벌써 여름 싶네요. 곳곳에 정말 예쁘게 장미꽃이 활짝활짝 피어나는 오늘 로즈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정말 아름답게 피어나는 색색의 장미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아름답게 향기롭게 피어나는 로즈데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조용히 듣고 있어요. 종란 씨님 어서 오세요. 조용히 듣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배진이 님도 무진장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하셨습니다. 거의 근무 시간이라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늘도 여전히 축복송과 더불어 주님께서 주신 감사한 출근길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뭔가 아침 루틴이 있으신 분들 또 오후에 축복송 항상 주파수 맞추고 지역 라디오 방송으로 혹은 조이포유로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밤 12시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그중에 오늘 요셉의 꿈님처럼 아침을 여는 분들께 이 곡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벳 아침 연습실 가는 길이라는 우리 일상에 대한 노래고요. 이동희가 부르는 일상에 대한 노래라는 제목을 가진 곡입니다. 함께 해보시죠.

말을.

로즈데이 인사해 주시는 분들 계셨어요. 인더가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빌리 딘, 수잔 애쉬턴 함께한 듀엣곡이었고요. 이동희 일상에 대한 노래 오벳, 아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부제목으로 연습실 가는 길이었습니다.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요. 살짝 기온이 올라가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지금 이곳 기온

기온습도 체크해 주고 계신 이 기상 정보 관련해서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계신 아유 감사합니다. 30도까지 올라가면 이제 진짜 뭐 여름인가 싶을 정도로 봄은 이렇게 금방 봄 하고 지나가나요? 자, 그래도 다가오는 이 뜨거운 계절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도 그런 멋진 뜨거운 사람이 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머 이 피리 소리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마시아님께서는 악기가요. 혹시 그 새같이 생긴 피리 아닐까 하네요. 물을 넣어서 부는데 소리가 새소리도 나고 그래요 하셨는데 그 물피리 말씀하시는 거죠? 아가들이 많이 그 도자기처럼 만든 것도 있고 그러게요. 그런가? 펜플루 소리 같기도 하고 그물 넣어서 불면은 정말 피리 소리가 푸르륵 푸르륵 하는 그 새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폴라리스님은 짙은 녹음 속에서 장미도 눈에 가득 담고 걷게 하면서 듣고 있어요. 마라나타님, 오늘 로즈데이에 장미 한 송이 드립니다. 행복하세요.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평생감사님은 여직원이 해바라기 꽃을 꽃병에 담아주고 갔는데 작은 해바라기가 너무 예쁩니다 하셨어요. 오늘은 좀 해바라기도 담고 장미도 담고 하겠습니다. 포스가 부르는 장미라는 소향의 목소리로 듣는 장미라는 곡 있고요. 해바라기라는 제목에 오늘은 위러브의 찬양으로 해바라기 그리고 임한의 꽃들도 또 준비해 봤습니다.

내의 꽃들도 위러브 해바라기 포스 장미 꽃과 관련된 곡을 전해드렸는데 웃음꽃님도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꽃들도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하셨어요. 자, 벌써 1부 끝곡으로는 비냐드 뮤직의 홀리 접속곡으로 준비했습니다. Lord, Your Name is Holy, 또 Holy, Holy, Holy라는 찬양 함께 하시고요. 저희 2부에서 다시 뵐게요.

0: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는 응원가로 시작했습니다. 아람아미 파이팅 그리고 시와 그림 아버지의 응원가 들으셨어요. 사랑님께서 자전거 타고 출근하니 아카시아 향이 너무 좋아요. 방송 듣고 오늘도 힘내서 하루를 파이팅 해보려고요. 이 문자에 제가 파이팅을 외쳐드렸습니다. 맞아요. 요즘 아카시아 향기가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는 아카시아 꽃 먹었거든요. 아카시아 꽃 먹어본 추억이 있는 분들은 저와 약간 비슷한 그래도 예. 참 그 맛있게 먹었던 아카시아 그 잎사귀 쫙 그 행운점 같은 거 이렇게 하다가 누가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뭐 이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거 하나 남으면 약간 물 묻혀서 머리 돌돌돌 말아서 조금 있으면은 머리가 꼬불꼬불꼬불 그 물파마 되거든요. 그것도 혹시 아시려나? 예, 추억이 생각나는 아카시아 향기였습니다. 좋아하던 껌도 아카시아 껌이 있었는데 요즘도 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도니 누나님께서 매일 듣지만 문자는 처음 남겨보는데 반겨주셔서 감사해요 하셨는데 어서 오세요. 파이팅. 손 크게 크게 흔들어 드릴게요. 빨리 달리자님. 오늘은 교회에서 익산으로 노방전도 떠나신 목사님을 비롯한 27분의 순장님 교인분들께 하나님의 따스한 품으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젤라님께서는 오늘은 여유롭게 찬양 들으면서 짝꿍 점심 준비를 하고 계신데 김밥 재료 싸신대요. 김밥 하니까 오늘은 정말 소풍 가고 싶네요. 오후에라도 아 밤에도 요즘 좋아요. 밤에 살짝 산책하시는 분들 안전하게만 하시면은 운동하기도 좋고 자 그런 소소한 행복들을 모두들 만들어 가시기를 럭키비키님께서 행복 써주셔서 아이빅밴드 지선의 행복 준비했고요. 마커스 워십의 워십리더 한부영 씨가 부른 앨범의 행복이란 이런 곡이 있어서 이어갑니다. 또 제이어스, 멜로망스 김민석 씨가 너무 목소리가 좋으시잖아요. 이렇게 CCM으로도 참여하셨는데 시편 139편도 이어서 신청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제이어스와 멜로망스 김민석 함께한 시편 139편 또 한부영의 행복이란 아이빅밴드 지선의 행복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밴쿠버 하늘님께서요. 밴쿠버에서라는 제목으로 제가 사는 이곳은 수요일 저녁이에요. 오늘 친구 임혜영에게 조이포유를 알려줬어요. 그 친구에게도 이 시간이 주님이 주시는 힐링과 행복 가득한 시간이 되길 바래요. 하셨는데 캐나다 밴쿠버에서 멀리에서 손을 들어주셨어요. 친구분이신 임혜영님도 앞으로 종종 이곳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쩌우기님께서는 늘 듣고 있는데 오늘은 듣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마이 트리뷰트를 청하셨어요. 그래서 해외 CCM으로 두 곡 준비했어요. 힐링의 찬양이죠. 미셸 툼스의 힐링 워터스라는 곡이고요. 또 트루스의 마이 트리뷰트로 오늘은 라이브 워십 준비했습니다.

미셸 툼스의 힐링 워럴스 그리고 트루스의 마이 트리뷰트를 이어봤습니다. 오늘 뭐 날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온이 계속 조금 여름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오늘 이어서 은희스 님께서 풀향기 가득한 시간 축복송에 더욱 푸르른 여름 시즌을 기도로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날이 무더워지면서 건강과 관련해서 다들 뭐 유의하시라고 말씀은 늘 드리지만 항상 우리 가까이에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가족 간의 소통 문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항상 가시처럼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보석님도 응원해 드리고 싶고 주님의 평화님도 지금 병원에서 방송 들으신다고 그래도 마음의 평화 주심을 감사드린다고 하셨어요. 자, 오늘 두 곡의 찬양으로 또 함께 할 텐데요. 가까워지는 이 여름날, 이 말씀 묵상이 닮아 있어요. 김도현의 여름, 그리고 1000번째 유효림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1000번째 유효림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앞서 김도현 여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어노인팅 예배 캠프에서 나 어디 거할지라도 전해드리면서 올라갑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강해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져주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홀로서기 위해서는 힘이, 누군가에게 기대기 위해서는 용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힘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데이비드 그리피스의 힘과 용기의 차이 중 일부입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입니다. 대개 노래는 가사가 먼저 있고 그 가사에 맞춰 작곡을 하는 법인데, 이 찬송곡은

곡이 먼저 있고 그 곡조에 맞춰 작사한 케이스입니다. 이 찬송곡은 미국의 타우너가 작곡했는데요. 그는 음악 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로부터 음악을 배웠습니다. 뉴욕 등지에서 순회 연주도 하면서 바리톤 가수로 활동을 했고 아울러 감리교의 음악 지도자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무디 선교사를 도와 전도 활동을 했고 드디어는 무디 성경학교의 음악과장도 지냈습니다. 그가 작곡한 찬송가는 무려 2천여 편에 이르고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세 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 제시 브라운 양은 어려서부터 문학적인 재능이 뛰어나서 많은 시를 썼고 15살 때부터는 클리블랜드에서 발행하는 여러 신문에 그녀의 시들을 기부했을 정도입니다. 또한 그녀는 당시 유명한 찬송가 작가였던 필 모어와 합작을 해서 많은 찬송시를 지어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등 두 편이 실렸습니다. 1886년 작곡자 타우너가 찬송가 곡조를 먼저 작곡해 놓고 제시 브라운 양에게 가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브라운 양은 25살의 나이였는데요. 피아노에 앉아서 보내준 선율을 수십 번 반복해 치면서 작사를 마쳤습니다. 그 후 이 찬송가는 전도의 현장이나 청년의 헌신예배 때 많이 불려졌습니다. 이 찬송가의 성경적인 배경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으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입니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전합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주셨습니다.

0: 살아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추인혁입니다. 최근 IT 전문 비영리 매체 레스트 오브 월드에 따르면 중국의 일부 학생들이요, 스마트 환경을 AI와 연결해 가지고요, 시험 문제를 즉시 해석하고 답을 받아보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술은 점점 더 똑똑해지는데 우리 마음은 그만큼 더 바르게 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술보다 마음입니다. 편리한 도구가 많아질수록 더 필요한 것은 정직이고 크리스찬다운 올바른 선택일 겁니다. 오늘도 남보다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하루면 좋겠습니다. 정직은 늦어 보여도요, 가장 믿을 만한 길이니까요.

네, 바비킴 임나경이 부른 선한 삶으로 오늘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죠. 네, 늦어도 바른 길을 가는 게 결국은 가장 빨리 가는 거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진짜 정직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주님을 더 묵상하고 그분은 어떻게 가셨는지를 돌아보는 날들 그런 방법으로 제일 좋은 게 조이프이 아니겠습니까? 사평농 들어와 들어와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네, 문 열었습니다. 샵 7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영종도 신학인님은 예, 자연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지나면 쑥떡도 해먹었나 본데요. 와, 이 쑥 해는 거 아빠랑 아버님이랑 저랑 제가 초등학교 때 추억 중에 하나 기억나는 추억입니다. 빵하고 우유 싸가지고 가가지고 그 가난한 때죠. 그때는 그래도 뭐 집이 어렵진 않았는데 아버님이 봄나들이 겸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버님은 나중에 다 정리하고 시골 삶을 선택하셨던 것 같아요. 행복한 하루살이님 오늘도 좋은 찬양들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제가 의지할 것이 정말 주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신 것도 감사. 온 맘 다해 주님만 사랑하게 이끌어주심도 감사. 내가 할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네, 정말 주님 감사뿐이죠. 뭐. 네. 여러분 또 절대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있잖아.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사평로가 있잖아요. 자, 예라모시비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심영준입니다. 비 준비하시니.

네, 비준비하시니 비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때마다 정확한 때. 비가 언제 오냐고요? 우리가 바라는 때랑 하나님의 때가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때는 그냥 접어버립시다, 여러분. 접어버리고 주님의 때. 늦은 것 같아도 주님의 때. 너무 늦은 것 같아도 주님의 때라고 믿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님 바라기님 오직 주님이십니다. 예전엔 몰랐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를. 이젠 아시는 거잖아요. 그럼 됐죠. 네. 됐습니다. 감사와 순종으로 가신다니 참 멋지네요. 코람데오님 달려오셨어요. 지난번에 커피 쿠폰 받아서 잘 마셨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키리님 오셨네요. 그 강릉에서 예, 운행하시거든요. 예, 늘 안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피아워십도 광팬이신데. 그죠? 네. 소울싱어제의 전쟁을 선포한다. 장윤영 부르심. 한곡더 이어가겠습니다. 조유진이 부릅니다. 구름. 그리고 여러분은 뚫어와 뚫어와.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클리오님이 중고서점에서 책 고르며 듣고 있어요. 날씨 참 좋아요 하셨는데 어딘지 모르시지만 예, 중고서점이 요즘 꽤 유행이에요. 저도 거기서 책을 몇 번 사봤는데 또 가서 팔 수도 있고 이걸 뭐 틈새 시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근데 생각보다 책들이 중고책들이 싸진 않아요. 예.

뭐 싼 것도 있지만 가격으로 보면은 어휴 뭐 그래도 새책 사는 것보다는 싸니까 또 다 읽고 또 이렇게 가서 팔 수 있으니까 이걸 아주 잘 활용하는 분들도 있죠. 우리 애청자 분 중에도 있습니다. 이만하면 행복님 오셨어요. 들어왔어요. 무릎에 손자 안 치고 아유 이 부자 정말 이뻐요. 저도 중간중간 아른거려요. 네. 자, 시와 그림이에요. 항해자, 워십 클라우드, 주 예수 내 산소망. 요즘 집회에 가면 제 앞에 뭐 특성하는 팀들이 있는데 이 찬양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오세강과 저의 목소리입니다. 주의 길을 걷다 지친 그대요.

이 찬양을 지난번에 중국 광저우에서 할 때 다들 처음 듣는데 막 따라하시고 손잡고 울컥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여러분 정말 주의 길을 걷다가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지친 분들에게 꼭 이 조이포유를 알려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네, 여러분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자, No Turning Back 예수전도단 찬양 준비했고요. 2부에서 만날게요.

0: 인생에서 온몸이 산산이 부서질 만큼 깊은 바닥이란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땐 잠시 쉬세요. 다시 밧줄을 잡고 밖으로 나갈 만큼 기운을 차릴 때까지요. 충분히 밖으로 나갈 힘을 모았다고 생각하거든 그때 다시 밧줄을 잡고 오르기 시작하세요. 포기란 항상 비겁한 것은 아닙니다. 신낱같이 부여잡은 목표가 너무 벅차거든 자신 있게 줄을 놓으세요. 대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펼치십시오. 김난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0: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5월 달에 식구가 없고 가정이 없어서 참 외로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이날도 지나고 어버이날도 지나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식구들과 행복한 시간일 때 한 번쯤은 우리 주변에 외롭게 사는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손 내밀 줄 알고 또 외롭게 사는 자들과 또 다른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외롭게 살아가고 허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나, 아, 참 하나님을 만나면 외로울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는 이 진리 앞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걸 배우고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의 기도이어서 러브레터. 네. 제이어스의 찬양이었는데, 제가, 그대는 주님 사랑의 편지라는 노랫말을 쓴 지, 40년이 됐습니다. 이 노랫말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잖아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기가 막혀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눈물짓게 하는 정말 멋진 편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멋진 하나님의 편지 옆에 분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고백도 해 주시고요.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자, 2부 시작됐어요. 네, 여러분 달려와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자, 강명식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조찬미 같이 걸어가기. 한곡더 이어갈게. 송정미 한 걸음 한 걸음까지. 여러분은 빨리 출첵 레인보우. 네. 그리고 만나 게시판 사용하셔도 되고요. 샵7997 모바일 문자, 문자 메시지 이용해 주세요.

네, 한 걸음 한 걸음까지 꼈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 안에 더 좋은 식구로 남으시려면 한 글자라도 남기세요. 한 출 아니면 책 뭐 출책 중에 한 글자라도. 야, 나 진짜 마음이 넓어졌다. 옛날엔 출책 두 글자라 했는데 50%를 감해드렸네. 네, 들어오는 방법 아시죠? 네. 신혜가님, 지난번에 순천에 오셨었는데 또 오시나요 하셨는데, 아 가야죠. 네, 또 갈 일이 있습니다. 네, 이달에 갈 것 같은데요, 순천제일교회. 제가 한번 볼까요? 순천제일교회 가는데 그땐 꼭 오시나요? 근데 11시 예배가 아니었나? 순천제일교회 빅콰이어와 함께 갑니다. 네, 오후에네요. 오후 순천제일교회. 네, 오후 1시 반 예배인가? 빅콰이어랑 같이 갑니다. 꼭 오실 거죠? 네, 기다리겠습니다. 눈 빠지게 부담 확 드려야죠. 성도님들 모시고 목사님께 한번 말씀드리세요. 우리 이런 행사 있는데 성도들과 함께 그 교회에서 좋은 예배가 있으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또 와서 우리 열심히 더 힘내서 주님 섬기고 교회도 섬기겠습니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나눠보시죠. 정 안 되면 교인끼리. 좋은 근처 옆에 교회 좋은 행사가 있을 땐요, 또 귀한 예배가 있을 땐 함께 참여하는 거 너무 보기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참 그렇죠. 제 말도 맞죠. 네. 버려진 화분들을 사랑을 주고 더불어 사평로를 함께 들어서 이제 쑥쑥 잘 큰다고. 야, 이거 맞다 맞죠. 예, 공감합니다. 진짜 여기서 행복하기님 아이디도 너무 예쁜데요. 여기서 행복하기. 네, 좋다. 자, 희주일 믿음이 없이는, 그리고 주영훈, 조범진, 이철규가 부릅니다. 거기 있었다.

네, 거기 있었다 이어서 한 곡 더 갔죠. 네,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까지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서 달려와 주세요. 깜빡하고 듣기만 하고 있다가 단장님의 출첵 인사를 이야기하시면 출첵 들으셨군요. 생각나서 남깁니다. 예. 단장님 목이 아프시더라도 출첵 인사 남겨달라는 말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죠? 예. 뭐 듣기 싫은 분들 없으시죠? 예. 허브양기님, 와 진짜 반갑습니다. 듣기만 하다 글을 남겨주셨어요. 모두들 축복된 하루 되세요. 마음이 너무 예쁘신 분 같은데요. 예, 여러분 어서 달려와 주세요. 진짜. 예. 이 곡 어때? 어두운 밤에 한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는 건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고. 일어나라는 곡입니다. 김광석의. 제가 40주년 때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간다는 말씀이 저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무 말에다 아멘 하는 습관을 가진 크리스찬에게도 꼭 도전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이 말을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될 때 이 말이 성경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게 돌아볼 시간도 필요 없이 성경을 많이 알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그냥 판단이 서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아멘을 남용하고 이용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일어나 이 김광석의 노래 들으면서요. 정말 우리가 올바로 분별력을 갖고 사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여러분 갈 길 몰라 헤매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기회도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일어나 이 곡 어때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들의 백합발을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네, 김광석의 일어나 그리고 이성균의 내일일은 내일 염려하라. 전원주의 소원까지 듣고 왔습니다. 제주도 후방마을에서 멋진 여자님, 와, 콩이님도 오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당구님도 달려오셨고. 예, 서혜정님, 무릎이 그동안 아파서 걷질 못하셨다고. 조금 나아졌나 싶어서 살포시만 걸으려고 합니다. 조금 더 잘 다 난 다음에 움직이긴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빨리 치료되길 바랍니다. 진짜. 자, 찬미워십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가 오늘 끝곡이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I love you, I love you. 예, 사랑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프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 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 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노숙인들을 돕기 시작한 이후 생긴 변화는 꼴찌 인생에 대한 예찬이 생겼다는 겁니다. 늘 최고 1등만을 지향해왔던 것을 버렸어요. 인생의 결승점에서 최고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마라톤 경기에서 목표 지점까지 기어오거나 남의 등에 업혀서라도 완주를 했을 때 꼴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치고 쓰러진 이와 함께 온 사람도 꼴찌로 불리겠지만 이런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 세상이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밥사랑 공동체 박희돈 목사의 말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들을 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분, 푸른 초자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있어 자극을 하고 내가 누구인지 몰라 눈물 흘릴 때 다른 일과 비교하고 모함을 하고

내 아버지도 엄마도 나의 자식들, 내 아들도 딸도 내 형제들도 내 친구도 이웃도 그 누구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나이다. 그렇지만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내미는 손, 그 손을 잡고 가자고 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의 물가, 그 십자가의 강가로 내가 갈 수 있다면 나는 평강의 안식에 거할 수 있겠나이다. 나와 함께 늘 동행하소서.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크리스천 칼럼. 종교교회 전창희 목사입니다.
1: 우리는 자주 묻죠. 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났는가. 하지만 질문은 조금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놓쳤는가. 여러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 있습니다. 부모의 종교를 그대로 이어받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답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신앙 안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런데 청년이 되면 달라집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집니다. 이제 믿음은 자동으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선택을 하죠. 흥미롭게도 이 변화는 세속 사회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요즘 사람들은 광고보다 리뷰를 더 믿습니다. 신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쩌면 다음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진짜를 찾는 세대입니다. 형식보다 본질을, 권위보다 진정성을, 강요보다 설득을 원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 그것을 거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죠. 아이러니하게도 네트워크로 가장 많이 연결된 세대가 가장 깊이 외로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0: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지만 내면은 더 불안하고 고립되어 가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절실합니다. 단지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제 믿음은 유산이지만 동시에 선택입니다. 설명된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된 하나님을 통해 세워집니다. 많은 경우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믿음의 내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진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말은 들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은 충분히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가르쳐서 전수하는 시대가 아니라 살아내며 전수하는 시대이죠. 다음 세대에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설명된 신앙이 아니라 살아낸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우리의 말일까? 아니면 우리의 삶일까?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전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5월 중순을 지나고 있는 요즘 농촌에서는 모내기를 하는 곳이 있다고 해요. 판화가 이철수 선생의 나뭇잎 편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벼이삭 하나에 수십 나달이 달립니다. 놀랍게 많죠? 이 말을 듣고는 생명운동가 무의당 장일순 선생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풀 하나에, 나달 하나에 우주가 다 있는 거고 수많은 농부의 피땀과 하늘이 함께 해주니까 밥 한 사발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벽시 한 알,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작고 가볍고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한알 안에 농부의 땀이 있고 햇볕과 바람과 물과 흙이 있고 하늘이 함께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먹은 밥 한 사발도 그 모든 것이 모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작은 것 안에 우주를 담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을 숨겨두시는 분. 오늘 이 시간 그 나락 한알의 신비를 생각하며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조셉 마틴이 작곡한 성가 합창곡 All Good Gifts, 가장 귀한 감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삶의 모든 소중한 선물들이 하늘에서 온 것임을 상기시키는 찬양이고요. 호프 퍼블리싱 콰이어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찬송가 묘한 세상 주시고 소망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의 곡까지 이어듣습니다.

0: 조셉 마틴 곡 All Good Gifts, 가장 귀한 감사, 호 퍼블리싱 콰이어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찬송가 묘한 세상 주시고, 소망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의 예배 찬양에 이어 누가 별을 놓았지, 조찬미, 지명현의 듀엣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네, 오늘도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김선주님, 고윤희님, 황동현님, 김진아님, 멋쟁이님, 마라나타님, 하하호호님, 베토벤님, 유해피범님, 이병희님, 아스농부님도 오셨고요. 유희수님이 아직 5월인데 날씨가 너무 뜨겁다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점심에 나가보니까 30도가 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름 날씨가 갑자기 되어버렸어요. 코스모스님이 평안합니다. 오늘 갑자기 여름이 온 것 같이 너무 덥네요. 전주찬 함께하며 이 더움을 이겨내봅니다. 김명수님도 많이 많이 더워요. 들어오자마자 사방 창문 열어놓고 은혜로운 찬양 함께합니다. 김진아님은 엄청 무더운 날 인천 연수 일

기온 28.1도라고. 오늘 컨디션 매우 힘듦이네요. 태연님도 컨디션이 안 좋아요. 계속 단음류만 당긴다고. 다들 더워서 이렇게 또 컨디션이 안 좋으신 걸까요? 아,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제키리님은 오늘 휴무라 오전 양양에서 째복 메밀 장칼국수 먹고 집에 와서 쉽니다. 맛있는 거 드셨네요. 째복 메밀 장칼국수. 궁금해지네요. 하종님도 등줄기 땀나도록 인건비 벌고 있어요. 더운데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요. 김명수님은 아침에 사다 놓은 얼갈이 배추 다듬고 잠깐 소파에 앉아서 함께 한다고 나눠주셨네요.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함께 고백하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All creatures of our garden king,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브라이언 웰치와 마이클 하디의 연주로 들으시고요. 미국 작곡가 마티 하우겐의 곡, Canticle of the Sun, 태양의 노래에 이어서 듣습니다. 이 곡은 성 프란치스코의 창조물의 노래를 기반으로 만든 곡이고요. 자연과 창조물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후렴의 가사가 인상적인데요.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전하고 모든 피조물이 기쁨으로 소리치네. 숲속에서 춤추며 들판에서 놀며 주님 영광 노래하세. 마티 하우겐과 앤드류 클리마 그리고 합창단의 연주로 듣습니다. 이어서 아르헨티나 작곡가 파블로 소사가 1978년에 작곡한 스페인어 찬양곡 El Cielo Canta Alegría. 하늘이 기쁨의 노래 부르네. 멕시코 가수 돈나 페냐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브라이언 웰치와 마이클 하디의 연주로 온 천하 만물 우러러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들으셨고요. 미국의 작곡가 마티 하우겐의 곡 Canticle of the Sun, 태양의 노래였습니다. 마티 하우겐, 앤드류 클리마 그리고 합창단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스페인어 찬양곡 El Cielo Canta Alegría, 하늘이 기쁨의 노래 부르네, 멕시코 가수 돈나 페냐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은 땅의 모든 생명을 돌보시며 자연과 양식을 통해 삶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시편 104편 10절에서 15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주님은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어 산과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들짐승이 모두 마시고 목마른 들나귀들이 갈증을 풉니다. 하늘의 새들도 샘 곁에 깃들며 우거진 나뭇잎 사이에서 지적입니다. 노각 높은 곳에서 산에 물을 대주시니 이 땅은 주님께서 내신 열매로 만족합니다. 주님은 들짐승들이 뜯을 풀을 자라게 하시고 사람들이 밭가리로 채소를 얻게 하시고 땅에서 먹거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사람의 힘을 북돋아주는 먹거리도 주셨습니다.

시편 104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찬송가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크룩스의 찬양이었고요. 홍일석의 곡 하나님의 세계, 강인선의 목소리에 이어 주가 일하시네 조수아의 곡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당구님, 평생감사님, 안젤라님, 로맨틱과 질투님, 보라미님, 어여쁜 자연님, 경수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보혜사님이 얼마 전 아파트 공사로 온수가 이틀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온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았더니 지금은 그저 씻을 수 있음에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씻고 나면 개운하고 그때 바람이라도 불면 천국 같아요. 이게 참 없어 봐야 소중함을 안다는 이야기가 딱 그 보혜사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늘 주변을 돌아보면 감사할 게 이렇게 많은데 말이죠. 추억님은 나이 먹었다는 걸 느낀 것은 흰머리 염색 다초점 안경 쓴다는 건 좀 슬프지만 그래도 저는 이 나이가 좋아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나이니까요 하시면서 오늘 염색하러 가신다고 보내주셨어요. 멋지게 또 염색하고 네, 사진도 많이 남기세요. 마당발님이 기도 제목 남겨주셨어요. 살짝 노크합니다. 폐조직 검사를 위해 대학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내일 오후 검사할 때 잘 채취하게 해주시고 출혈이나 천공 등 부작용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지방에서 올라와 긴장되고 떨리지만 찬양 들으며 위로받고 있습니다. 아이쿠 마당발님 얼마나 마음 졸이며 병원에 계실까요? 무사히 조직 검사 잘 하시고요. 이후의 결과도 별일 아니길 함께 기도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나왔는지도 검사 결과도 알려주세요. 사랑의 종소리 신청해 주셨는데요. 손영진의 목소리로 지금 들려드려요.

오늘 끝곡은 당구님이 보내주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소마트리오의 연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철수 선생님의 나뭇잎 편지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런 기적이 농사이기도 하지만 부동산, 주식의 투기적 이익 속에서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논 한가득 기적을 품고 있으면서도 다른 곳의 빠른 이익 앞에서 풀이 죽어버리는 농촌의 현실. 읽다가 마음이 찡했습니다. 사실 우리 삶도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이 분명히 소중한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왠지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벼이삭 하나에 수십 개의 나달을 달리게 하는 건 투기도 아니고 속도도 아닙니다. 그냥 흙이고 물이고 햇볕이고 시간입니다. 묵묵히 논을 가는 사람,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요. 전국의 농부님들, 때이른 5월의 땡볕 아래서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4: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5: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6: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작은 갈대 상자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노래처럼 돌봄은 인간의 영원한 화두일 것 같습니다.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는 없지만 돌봄이 짐이 되어버린 시대인데요. 지금 우리에게 돌봄의 영성은 가능한 걸까라는 질문이 생겨요.
1: 돌봄의 어원을 보니까 뭐 애통하다, 고난에 동참하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긴 병에도 효자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가족조차도 이제 세월을 당할 수가 없을 때 그때는 정말 좀 애통한 마음도 들 것 같아요.
2: 네. 네. 살기도 좋아지고 복지도 나아졌다고 하는데도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살아갈 희망이 없는 분들이 또 많아졌다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그렇죠. 상황이 좀 안타까운데 그분들에게 저희 이 도움의 손길이 뻗치면 좋을 텐데 제 네. 손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3: 늘어나라 마주팔.
4: 네, 아니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손을 펴는 곳이 그나마 다행인데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 영향력이 그나마 더 줄어들까 그건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5: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돌봄의 짐을 좀 나눠 가져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네, 목사님 혹시 그러면 돌봄의 영성은 어떤 사람에게 생기나요?
6: 모든 정

0: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는 돌봄은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사람의 본성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진짜 아낌없는 돌봄 혹은 조건 없는 돌봄, 이것이 삶 속에 없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건 맞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영성이 바로 돌봄의 영성이거든요. 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보실 때 민망히 여기셨다. 예전에 그 개역성경의 민망, 그 말이 바로 애가 끊겨지는 그 사람의 아픔을 예수님은 그대로 다 느끼신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린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이 질문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1: 아마도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생각하면은 이제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로서 이웃을 주님처럼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돌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돌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자아 성취, 뭐 세상의 성공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비전으로 남을 보면은 돌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로 그런 깨달음과 확신이 있더라도 그걸 추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철저하게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도우심으로 할 때 정말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저는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나다. 나의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되면 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조건 없는 돌봄의 영성은 어디서 어떻게 꽃을 피우는지 설교로 먼저 듣고 문답 토크로 나눠보겠습니다. 권호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2: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에 올라서 전체 이스라엘을 안정시켰습니다. 다시 어느 날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조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질문에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그러면서 슬쩍 무비보셋은 저는 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말하지 않고 저는 자라고 한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전혀 정치적 위험이 없다는 것을 슬쩍 말하고 있는 거죠.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렸을 때부터 인생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때 피신하기 위해서 유모의 품에 안겨 피신하다가 떨어져서 그만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5살이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인생이 된 무비보셋이 이제 조사가 끝나고 다윗에게 부름 받아왔습니다. 사실 감히 일어설 수도 없어서 엎드려서 벌벌 떨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6절이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 나이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보다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자신 앞에 엎드려서 떨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엎드려 떨고 있는 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은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 적의 아들은 적의 가족은 모두 다 진멸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반역의 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0: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전혀 비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그를 일으키며 그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줍니다. 그를 돌봐주는 것이죠.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의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니라. 그는 진짜 은총을 베풀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돌봐줍니다. 두 가지죠. 사울의 모든 밭을 다시 므비보셋에게 준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의 땅 모든 것들이 회복되면서 사실은 정치적인 힘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반역의 씨앗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항상 다윗의 상에서 먹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사를 같이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너에게 관심이 있고 내가 너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너를 돌봐주겠다라는 표현이었죠. 다윗은요 엎드려져 있는 그 한 불쌍한 므비보셋을 보기 전에 자기 삶의 앞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주고 섬김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실은 그렇게 은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격 없는 그에게, 목동이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해주겠다, 너를 삼겠다라고 말하면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가 홀로 숲에 숨어 있을 때 여러분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그를 세우십니다. 사무엘하 23장 16절 17절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으로 들어가서 다윗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에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내 아버지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은 너야.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를 끝까지 섬겨줬고 그는 이슬처럼 사라져간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압니다. 은총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것을 압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 그에게 힘과 능력이 있던 순간 그 힘과 능력을 주목하지 않고 그것을 베풀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나를 섬겨줬던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내 시간이 되었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무비보셋처럼 인생을 절어가고 엎드러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형제가 그럴 수 있고 주변 사람이 그럴 수 있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 순서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 이런 것이라고 그를 일으키면서 그를 섬겨주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서로 섬기고 은혜를 흘려주시는 경험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2: 조건 없는 돌봄, 그냥 돌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오늘 주제처럼 조건 없는 돌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 이야기가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잘 알려진 이 본문을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내게 묻지 말고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네가 살고 있는지를,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읽고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조건은 돌봄, 진짜 여러분 진짜 조건 없는 돌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그 안경을 쓰고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없어요. 뭐 기대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가면서 떠나면서 그 객잔 주인에게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오면서 줄게. 뭘 기대했습니까, 사람이? 뭐 상을 타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지?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읽느냐? 이 질문과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 이 두 말씀을 딱 연결해 보면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지금 성경에 읽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이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하여야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관심에서 여러분들의 눈을 좀 돌리십시오.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잖아요. 그게 기도가 되든 아니면 헌신이 되든 심지어는 십일조를 하면서도 항상 우리는 이걸 하면 내게 무엇이 주어지지? 그게 다 조건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얻기 위한 이 율법 학자처럼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건 거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종교적인 의무가 되거나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조건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우리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고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우리 개조의 선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를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 그냥 조건 없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거저받은 성품이고 거저받은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31절 32절에 나오는 말씀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고 다음 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제사장 레위인은 모두 다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라든지 뭐는 격식을 찾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돌보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내게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계산이 그 뒤에 있었겠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2: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의 관심을 돌려서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원래의 성품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읽었던 너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더냐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해라 살아내라.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조건 없는 돌봄은 그래서 억지로 되어지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당연히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성품이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가서 그렇게 해. 너희들의 그런 능력, 그런 성품이 있으니까. 주님, 되어지는 은혜, 그렇게 살아내는 은혜가
0: 주여
2: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2: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래서 하는 돌봄이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2: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 아멘. 아멘.
3: 여호수아서 10장에 있는 내용은 이제 9장에 연결이 되는데 기브온 거민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름으로 맹세해갖고 여쭤보지도 않고 이게 체결을 했느냐. 그러니까 리더십에 타격을 받게 되고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고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은 이제 얼굴을 뜰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지킬 수 없게 되었고 백성들이 원망받게 되고. 그런데 10장에 딱 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예루살렘 왕,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왕이 아니죠. 아도니 세덱이 그 아모리의 왕들, 도시국가들, 왕들이죠. 네 명과 함께 연합을 해갖고 자신들을 배반했다고 이 기부원 거민들을 치러 군사를 조직해갖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부원 거민들이 급하게 멀리 있는 여호수아에게 길갈에인가요? 거기를 사람을 보내갖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달려가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도와주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자, 이제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조건 없는 돌봄의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조건 없는 돌봄을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 그래야 되는가? 첫 번째 이 조건 없는 돌봄은 자기를 초월하는 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들이 요청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것들 우리 속여갖고 잘 됐다, 쌤통이다. 지네들끼리 싸우면은 뭐 그리고 막 전세가 막 어려울 때 그때 쳐들어가서 너희들도 죽이고 저들도 죽이고 그럼 기다리면 되지, 안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주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뛰어갑니다. 밤새껏 달려갑니다. 그런 바람에 아도니세덱과 다른 왕들은 상상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도와주러 올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도. 그렇잖아요. 어차피 다 정복을 해야 되는데 자녀들 이렇게 싸우는 모습 다 보고 싸우고 난 다음에 쳐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밤새껏 3일 길을 밤새껏 달려온 거예요. 그냥 기습을 당한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기 자신의 입장을 초월해야 돼. 이권을 초월해야 되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속였을지라도. 그러니까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자들이니까 도와주면 나에게 손해가 되지만 내 목숨도 잃을 수 있지만 자기를 초월해서 조건 없이 돌봐주는 것. 근데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 조건 없는 돌봄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조건 없는 돌봄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자, 왜 그러냐면 이제 아주 여호수아도 독특한 반응을 했지만 하나님은 더 독특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막 밤새껏 달려가서 도와주니까 하나님께서요 아주 신기한 반응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도 하늘에서 갑자기 우박이 내려갔고 막 혼자서 싸우는데 정확하게 아모리 사람들만 다 쳐서 죽이는 거예요. 우박이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약한 자들,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열심히 내서 싸우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더 열을 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 없이 누군가를 돕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게 하는 것은 다 자기 일이고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조건 없이 남을 돌보는 것이 사명을 완성하는 거고 내가 성공하는 거고 내 일하는 거다. 생각해보세요. 조건 없이 도와주는 건 진짜 내 일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사소한 작은 구출작전인 줄 알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 연합군이 형성이 돼갖고 기본을 치러 오니까 밤새껏 가서 치는 바람에 그들이 다 멸망당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 여호수아 11장부터 12장까지는 전쟁이 어떻게 기록되냐면요. 가서 다 멸하니라. 가서 멸하니라.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 다섯 왕, 가장 강력한 왕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싸울 힘이 없어요. 의욕도 없어요. 계속 가서 취하기만 하면 돼요. 조건 없는 돌봄을 했는데 실제로는 자기네들이 해야 될 자기들의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완벽하게 완성한 거였어요. 지금 기부원 거민들 저 얄미운 것들 할 수 없이 내가 도와준다. 그리고 도와줬는데 실제로는 자기들이 해야 될 진짜 일을 거기서 다 하나님이 다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군가를 조건 없이 도와준다고 뭐 생색낼 것도 없고요. 알아봐 달랄 것도 없고 서운할 것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조건 없이 도와주는 그 일을

0: 내일로 만드셔요. 내일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면 어렵지만 남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하면 내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조건 없이 도와주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일은 곧 내 인생을 완성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진짜 행하자면 조건 없는 돌봄을 정말 기쁨으로, 기대감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조건 없는 헌신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께 복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하나님께 조건 없이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베풀 때는 왜 그걸 따지고 있는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반성을 했는데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그 무한한 사랑을 기꺼이 베풀 수 있을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섭리 우리 삶에서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는데, 누군가를 돌본다는 게 정말 평범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돌봄의 영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나 봐요.
2: 네, 자녀를 돌보는 일부터 또 우리 노부모님을 봉양하고 또 아프신 분, 어려운 분 돕는 일 등 우리 살면서 그냥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돌봄을 주고 받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이제 개인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또 서로를 돌보게 하셨을지요. 그게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돌봄의 영성이라는 게 평상시에는 또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서 이렇게 좀 드러나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3: 일단 그 개인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서로 이렇게 돌보게 만드신다는 건 사실은 뭐 그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삶 속에서 그럼 어떻게 그 돌봄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느냐, 조건 없이. 뭐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도 어려운 것 같고요. 오히려 그렇게 살려고 애쓰기보다 어떻게 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출 때, 그럴 때 그 돌봄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잖아요.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듯이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게 예수 열매가 아닐 때가 많잖아요. 조건 없는 돌봄은 예수의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저는 아주 단순하게 그 결국 모든 결론을 거기다 맺다 보니까 목사님은 하시는 말씀이 그것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께 붙어있는 것, 예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생각지도 않았던 그 예수의 열매, 참 포도나무의 열매인 조건 없는 돌봄을 맺는 비결이다, 유일한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창조의 원리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만드신 이유도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자연 만물을 돌보라고 인간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서로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돌보게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상호 내주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 이 사랑은 혼자서 아무리 위대해도 혼자 있는 존재는 사랑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서로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인간의 존재 자체가 상호 내주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존재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을 다 새롭게 옛 계명으로 다 바꿔버리시면서 새 계명을 딱 하나만 주셨죠. 뭐라 그러죠?
3: 서로 사랑하라.
0: 거기 보면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돌보게 해놓으신 거죠.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상급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서로 돌보는 겁니다.

0: 다시 말해서 하나님 혼자서 모든 걸 완성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서로 돌보게 하냐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 주실 건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수할 때 세상 사람들과 좀 반대죠.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이 쌓아놓느냐, 얼마나 많은 그 능력을 나타내느냐, 얼마나 높아졌느냐로 성공을 측정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줬느냐, 얼마나 낮아졌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 돌봐줬느냐로 우리의 인생에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의 개념이 다른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조건 없는 돌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의 원리이기도 하고 역동적인 어떤 삶의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 상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얼마나 돌봐줬냐, 내가 오늘 누구를 도와줬지, 얼마나 내 것이 저쪽으로 옮겨졌지, 이걸로 한번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상 속에서 그런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제가 실제로 생각하는, 실천하고 있는 것들인데, 바쁜 거 있잖아요. 바쁜 거,바쁨의 스위치를 끄는 거죠. 이렇게 딱 끄고 그 다음에 관심의 스위치를 이렇게 올리는 거. 그게 그 섬기고 돌보는 것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헨리 나우엔 아시죠? 헨리 나우엔이 뭐 엄청난 지성인이고 많은 일을 했는데 교수로 있을 때 연구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죠. 조용히 그 연구실에서. 그러다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헨리 나우엔에게 너에게 맡긴 일이 바로 그런 학생들을 돌보는 거였다고. 그런 학생을 돌보기 위해서 네가 교수가 된 거라고 그랬을 때 그게 엄청나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바쁜 스위치를 끄고 언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방에다 걸고 사람들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적인 것을 잘하는 거 중요하고 내가 실제로 이제 작동되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섬김, 관심 이런 것들은 일단 바쁜 걸 꺼야 돼. 바쁜 걸 끄고 오래 봐야 되고 또 그냥 허비하는 것 같지만 같이 있어줘야 되고. 그래서 관심의 스위치를 이렇게 키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헨리 나우엔이 했던 얘기 중에 돌봄을 주고받을 때 그곳에 천국이 임한다는 그 말씀도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요. 서로 쌍방향으로만 오갈 때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야, 대체 어떤 경지일까 이렇게 얘기할까 궁금해집니다.
3: 네, 저도 궁금해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4: 조건 없이 돌봄을 표현할 때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알기 위한
3: 질문 타임. 네, 우리는 함께이고 싶으면서도 함께하는 걸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돌보기보다는 돌봄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입장이 곤란해지고 이렇게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조건 없는 돌봄을 실천한 사람 누가 있는지 우리 조동천 목사님께서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 사람도 돌봄이 필요한 똑같은 인간인데 뭐가 달랐던 건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성경에 이제 조건 없이 돌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권호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다윗이 므비보셋을 돌보는 거,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돌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것이 은총에 대한 이야기로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그것은 은총을 베푸는 건데 그 은총을 베푼다는 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이 이제 그랬던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는 신구에 계속 이어집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자기를 노예로 팔고 자기 인생을 그 정말 16살부터 30세에 이르는 그 정말 귀한 인생을 노예와 죄수로 망가뜨려 놓는 그 정말 악한 형들을 만났을 때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나중에 끌어안고 울면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날 팔았지만 하나님이 천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저 보세요. 개인적인 관계에서 얼마나 억울한데 끝까지 조건 없는 돌봄이잖아요.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 넘겼는데 나는 형님들과 형님의 자녀를 돌보겠습니다. 조건 없는 돌봄이죠.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놀랍게도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바로 그 형님들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그 형님들의 자손 중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 가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울

0: 청년이 담배새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서 시각장애인이 되고 폐인이 되죠. 식음을 전폐하고. 왜냐면 자기 인생에 이제 살 가치가 없어진 거죠. 그럴 때 완전히 회복되어서 믿음의 전사가 되고 바울이 된 이유가 뭐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부름을 받아서 온 거죠. 사울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너 나 죽이러 왔지, 이놈 잘 만났다 하고서 눈도 안 보이고 기운도 없으니까 두들겨 패고. 그게 아니라 그를 끌어안고 하는 말이 뭐냐면, 형제 사울아, 주께서 너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너는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다.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게 아니고 폐인이 되었는데 이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땅의 현장 속에서 자기를 돌보는 사랑으로 느껴지니까 그 하나님의 은총을 사람의 돌보는 손길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이게 진짜구나. 이거 괜히 공허한 소리가 아니구나.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다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을 돌봄, 이것은 정말 중요한 복음의 본질적인 요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네.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 우리도 다윗처럼 돌봐야 할 무비보셋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럼 나의 무비보셋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권호 목사님? 그리고 막상 돌봄이 부담스럽고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을 행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지 주님께서 정말 나를 돌보시나요? 궁금합니다.
2: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질문이죠. 사실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께 큰 은혜 입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귀하게 사람들 붙여서 섬김 받았거든요. 저도 그러면서 그런 질문들 많이 하게 됐는데 한 번은 지친 거예요. 너무 많이 하다가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지칠 때가 있잖아요. 이거 내가 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해서 한동안 좀 멈추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도울 사람들이 있었어요. 딱 그래도 마음이 안 움직여진 거예요. 근데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고노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너야. 그 말에 제가 맨 처음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또 다른 너야.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접니까? 그러면서 몇 가지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네가 과거에 아무것도 없이 도움받았고 그렇게 절실하게 살았잖아. 그 사람들이 과거의 너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 만나면은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는데 네가 그 자리에 가게 됐기 때문에 미래의 너야. 그리고 그렇게 섬기고 나면 성장할 너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짧은 순간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저 마음 안에 섬김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본적으로 깔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제 철학이 생겼어요. 최근에 집회를 마치고 났는데 한 명의 우울증을 그 겪으면서 본인이 미국에서 공부, 외국에서 공부하려고 내 길이 막혔다고 하면서 자기 정말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가 너무 바빴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뇌야 또 다른 너야. 과거에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너무 우울했고 우울증을 약을 먹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쁜 거 내려놓고 그때 메일을 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연락 감사하고 기도하자, 이 책 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형제를 돕기 시작했는데 지난달에 메일이 왔어요. 우울증이 나았고 병이 고쳐졌고 눈과 나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생겨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리고 어저께 또 왔어요. 지금 최종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카이로프랙틱스를 하든지 아니면 영혼을 치료하기 위한 신학을 하고 싶다고, 교육자의 길을, 목회자의 길을 가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나니까 우리가 만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미래의 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조금 얄미운 얘기 할게요. 젊었을 때는 제가 머리 까맸어요. 그런데 어머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아요? 얘야, 노인 되면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 손도 안 잡아줘. 부담스러워해.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어르신들 무조건 손잡아드렸습니다. 무조건 안아드렸어요. 근데 제 설교도 안 들어보고 이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르신들, 우리 가족분, 가족도 그렇고 그 10년 뒤에 나예요. 20년 뒤에 나예요. 그런 거예요.

0: 나예요. 또 다른 나.
1: 이 조건 없이 돌봐줬음에도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정말 힘 빠지고 지치는데 돌봄 해볼만 하지 응원하는 이런 성경 말씀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면 저희가 또 더 열심히 돌봄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2: 예수님도 사실은 탄식하신 적이 있었어요. 저는 항상 그 말씀이 제 머리에 감도는데 너희도 나를 떠나려면 목회하다 보면 그죠?
3: 어떻게?
2: 근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들려온 소리가 있어요. 그래, 너도 사람이야. 축하한다 태남아. 너 짐승 아니고 너 사람이야. 그 제가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 받을 수 있는 거고 사람이기 때문에 아픈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그 생각해야 될 건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랑해야 될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용기를 줄 수 있는 구절이 있다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냥 주라는 거야.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돌려준다. 그런데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후이 돼서 더 많이 해서 흔들어서 꾹꾹 눌러서 이렇게 돌려줄 것이다. 물론 우리가 그걸 기대하면서 하는 돌봄이라면 그건 무조건적인 돌봄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돌려받을 걸 기대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말씀 중에서 주라라고 하는 말에 포커스 맞춰요.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나 어떤 그 거기에 대한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그게 상처로 내게 돌아오든 그게 혹 기쁨으로 내게 돌아오든 하나님은 아십니까? 한 가지 마지막 팁을 드린다면 제가 가끔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하늘을 한번 쳐다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셨죠? 끝.
4: 제가 이제 기부 프로그램을 오래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언제나 남을 돌봐주고 도와주고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많이 준 것 같았는데 사실은 내가 더 많이 받았다. 난 고백을 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그게 놀라운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 사실 눈 맞춰주고 손 잡아주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봄의 영성을 정말 일상에서 보여주는 사람들, 그분들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목사님. 정말 참 은혜를 아는 조건 없는 돌봄자들을 만나신 적이 있나요?
6: 우리 교회 그 한 권사님은 그래요. 다운이 뭐냐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벌어온 수입, 선물 들어온 거 전부 다 모아가지고요. 지나가는 어려운 사람들, 고통당하던 정신적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최고급 식당에 데려다 놓고 급진히 대접해주고 부부가. 심지어 뭐 고기가 들어오고 이러면 그걸 잘 요리해가지고 선교사님들 오시거나 목회사님들 오시면 그걸 다 요리해서 내드려. 그러니까 이 남편 되시는 분은 집에 분명히 어제 고기를 갖다 놨는데 냉장고는 아무것도 없고 김치. 그럼 어디 가서 먹어야 되냐면 교회 가면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걸 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고.
3: 세상.
6: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목회자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자기 속에서 있었더라고요. 어머님이 평생에 실천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가난한 사람을 주님처럼 대하고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자. 그것이 가훈이라 자기 인생에 그걸 잊을 수가 없다.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저 또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헌신하는 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은요 그 권사님의 섬김과 돌봄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 권사님과 그 남편 되신 분에게 남모르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근데 그 권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자기는 평생 항상 섬기고 남 주는 것만 해왔으니까 다른 사람 다 받을 줄만 안 돼. 자기네를 만나면. 근데 이 장로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자기에게 베풀어 주고 섬기는 경험을 하면서 너무 자기는 감동이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남을 했더니 그렇게 많이 섬기는데 누군가가 격려해주고 돌봐줘야 되지 않겠나.
4: 너무 아름다운 나눔이에요.
6: 그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서로 돌봐주니까 초대교회 같은 거예요. 생동감이 넘치는
0: 좋다.
6: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그런 이야기 하려면 정말 끝이 없어요.
4: 끝이 없어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네.
2: 저는 그냥 저희 아버님. 제 평생에 잊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저희 집이 이제 아버님 목회하시면서 집이 조금 형편이 좋아져서 교회가 크고 커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침대라는 걸 저희 집에 들여놓게 됐어요. 내 침대. 근데 그때는,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 침대에다 그냥 비닐을 싸놓은 채로 썼어. 아까워서. 그러니까 안 뜯었어. 그 침대 들어온 날이에요. 그날이 수요일이었어. 근데 손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희 집에. 아까 잠깐 말씀하신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 치료받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그 구걸도 하시고. 근데 그분들이 몇 분이 굉장히 험상궂은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그 이제 교회 올라가실 시간이 다 됐는데 밥을 차려주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약간 좀 투덜거리시는데 아버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천사들이 왔는데.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막 했는데 밥을 또 마당에다 차려놓으니까 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방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분들이.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가라고.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또 오셨어요. 근데 제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0: 거예요.
5: 자고 가.
2: 자고 가시라고. 거기까지는 좋았어.
5: 침대. 침대.
2: 마침 여러분도 오실 줄 알고 하나님 우리 집에 새로운 침대를 내 건데. 그래서 침대에 들어가는데 아버님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결정적으로 그 비닐 다 뜯어라. 만약에 그 비닐을 싸놓은 상태에서 이분들을 주무시라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게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서 제 침대에서 주무시고 가신 후에 제가 참 오랜 기간을 그 침대에서 잠을 못 잤어요. 뭔가 좀 찝찝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다 치유받으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해도 뭔가 좀 그리고 아버님은 너무 원망스럽게 생각했을 때 근데 그런 얘기는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제 나는 아버지가 왜 그러는지 몰랐어. 근데 나중에 성도들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비석에다 그렇게 썼어요. 여기 사랑의 종 박아무개 아무개 목사 잠드시다. 아 이거였구나. 그냥 가까이에서 제가 느꼈던 그런 조금 넘는 돌봄 사랑 아버님이 남겨주신 기억들이 좀 생각이 나가지고 아버지
0: 제가 최근에 건강 아주 건강하고 좋고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계속 건강해야 되니까 주변 분들이 소개하셔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절대 이런 것들을 밝히기 원하지 않아서 그냥 최 원장님, 김 원장님 이런 분이 있어요 지방에서 아주 탁월하신 분들인데 지방에서 병원을 차려서 좋은 병원들이 다 서울 경기권에 다 몰려 있으니까 거기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거예요. 간호사분들도 달라요. 가면은 엄마 이렇게 쓰셔야지. 저는 진짜 엄마인 줄 알았어요. 간호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장 선생님들의 그런 것들을 아셔가지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어려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도와주시니까는 이게 병원 유지 비용 외에 본인이 이제 그 값을 대는 거예요. 약값이나 이런 것을. 그 제가 하루는 걱정이 돼가지고 원장님 이러다가 병원 문 닫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할 수 없죠 뭐 병원 문 닫으면은 그때 쉬어야죠 이참에 쉬어보죠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해나가신 걸 보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자기의 전문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으로 이윤을 내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섬김으로 가는 걸 보면서 그가 그 기독교인이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베푸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그 좋았고 이름 밝히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들을 저는 보면서 저도 이렇게 면역 주사를 맞으면서 이게 면역을 맞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맞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고 사실은 병원에서 어떤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0: 기술을 할 때 사람들이 배워간대요. 그걸 비용을 지불하고. 근데 유튜브를 개설해서 그런 좋은 것들을 다 그냥 무료로. 그래서 의사들이 그 유튜브를 봐서 의술을 서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1: 우리 집에 가서 찾아봐야지.
2: 네. 절대 안 해볼 수 없습니다. 김아무개 최아무개.
1: 김아무개 최아무개.
0: 그렇게 하고 계시고. 성경의 사람은 가까이도 있고 멀리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 돌봄의 영성이라는 게 결국 그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되네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라며 오늘 끝인사는 불가능할 것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 안에 작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외쳐보도록 하죠.
2: 돌봄의 영성으로 매일 천국을 만나며
4: 하나 되는 시간 올봄.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1650-7803, 02-1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에 열중할 때 행복은 자연히 따라온다. 무슨 일이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하라. 그것이 위대한 일인지 아닌지는 생각하지 말라. 방을 청소할 때는 완전히 청소에 몰두하고 요리할 때는 거기에만 몰두하라. 인도의 철학자 오쇼 라즈니쉬의 말입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대충 그린 것 같은데 묘하게 마음을 끄는 그림이 있거든요. 헐렁하고 느슨한 선에서 오는 매력.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에 자주 등장하는 일러스트레이터 안자이 미즈마로 그림이 딱 그렇습니다. 그의 모토는요. 열심히 하지 않고 대충 그린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대충 살겠다래요. 대충이라는 말 부정적으로 많이들 느끼시는데 너무할 정도로 열심히 살고 그래서 다들 지쳐있는 요즘 필요한 말이란 생각도 듭니다. 힘을 주는 것보다 힘 빼는 게 더 어려운 기술이라는 거 살면서 더 알게 되잖아요. 자, 오늘 저녁에는 최선을 다해서 대충 좀 쉬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안자이 미즈마루. 이 그림을 같이 공유해서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이 그 그림을 보게 되시면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간결하고요. 투박하고 정겨운 그런 그림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대충 살겠다. 우린 대충 한다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담는데 요즘은 너무 꽉 조이고 너무 메이니까 좀 대충? 대충? 예,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정신건강에도 좋고요. 첫 곡으로 유리상자 쉼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8시까지 함께합니다. 오늘 급 더워졌죠. 제가 아주 얇긴 하지만 망토 같은 걸 하나 위에 입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안 더워? 갑자기 이렇게 더워지니까 와, 이렇게 훅 또 초여름 같은 날씨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드림드림님도 오늘 좀 시원하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박종수님이 신청하신 곡 이어서 들을까요? 달리기 위러브 앨범에서 웨이홈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이 찬양 100년 만에 듣는 것 같아요. 하은하진 맘 김진아님 기분이 좀 컨디션이 좀 업 되지 않았을까요? 파워프레이즈 앨범에서 해 뜨는 데부터 들었습니다. 그거 대충대충 이런 말 있었죠. 오잉님 그거 대충대충 근데 대충이 그냥 대충은 아니고 최선을 다한 대충이라는 뜻 생각하게 되는데 가브리엘님 얘기가 공감이 됩니다. 힘을 빼는 건 대충이 아니고 오랜 시간 숙련된 후에만 나오는 진짜 힘인 것 같아요. 운동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공감합니다. 옆집에 있다가 고민 끝에 문 열고 왔어요 하신 멋진 여자님. 옆집 어디를 가셨을까요? FM 쪽으로 가셨을까요? 표준 쪽으로 가셨을까요? 폴라리스님 날씨가 많이 더웠어요. 대충 예 제게 지금 딱 필요함입니다. 너무 열심히 일해서 병이 났다니까요. 그럴 때는 진짜 대충이 약입니다. 제키레이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피어워십 앨범에 있는 곡 신청하셨는데요. 하은하진맘 김진아님도 예 피어워십 앨범에서 곡을 신청하셔서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피아노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6개월 만에 정기검진 겸 병원에 다녀왔는데 좋은 결과 얻으셨대요. 아유, 다행입니다. 주찬양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봄이라는 아이디 쓰세요. 봄을 제일 좋아하시나 보다. 계절 중에. 봄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계절인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또 어떤 계절이 제일 좋아 하면 대답은 다 달라지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봄도 좋아하는데 겨울도 좋아요. 왜 좋아하냐고요? 그 싸늘한 느낌 있잖아요.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그 쨍한 느낌. 그때가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은 아무리 벗어도 계속 더운데 겨울은 그래도 막 여러 겹으로 입으면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 뭔가 방어가 가능해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봄님과 같이 듣고 싶어서 걸어놓은 곡인데요. 홀리원 봄처럼 빛처럼

아파트 1층 로비 앉아서 바람 맞으면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보면서 잠시 멍 때리고 가끔 미소도 지어보면서 작은 힐링해 봅니다. 아주 소소한 것이 또 기쁨을 주기도 하죠. 찬양이 있고 바람이 있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있어서 좋아요 하셨어요. 아유, 이게 3박자가 다 맞은 것 같은데요. 찬양도 있고 바람도 있고 그리고 맑은 기분 좋아지는 웃음소리도 있고 망구님의 글을 보고 생각이 나서 공원 구석이라는 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좋은 씨앗 앨범에서 들려드렸고요. 저와 같이 겨울파가 좀 계시네요. 아름다운 한대님도 이병희님도 다 가을, 겨울, 특히 겨울에 예, 좋다고 반갑습니다. 마미님 반가워요. 감기요? 감기는 아니고요. 제가 목요일 부터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녹음이 좀 많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날이 더 많긴 한데 가끔 녹음으로 조금 목에 무리가 갔다 그러면 진짜 나이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회복이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다가 또 조금 얘기하면은 다시 돌아오기도 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전에는 회복이 빨랐는데, 아니 회복이 빠른 게 아니라 아무리 말을 해도 뭐 이렇게 목이 잠기거나 이런 게 거의 없었는데요. 이제 오후 내내 녹음했거든요. 녹음하고 나니까 오프닝 할 때 조금 잠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보라지비꽃님께서 은빛대학 상반기 방학전 공연을 위해서 그러니까 상반기 어떤 공연 이거 어떤 걸 준비하시나 봤더니 난타 북을 열심히 맹 연습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배우고 있어요. 응원해 주실 거죠? 아 그럼요. 이거 예, 상상이 되는데 뭔가 이게 리듬이 저도 막 그림이 그려지는데 진짜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요. 이 난타에서 오는 그 리듬이 만들어내는 느낌? 또 몸의 그 동작들 이런 것들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사비공주님 엄마 병원 모시고 다니느라 바쁘고요. 또 식탁을 풍성하게 만드시느라 요즘 바쁘신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아시죠? 오늘 얘기했던 거 대충. 로즈데이 얘기들을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 잠깐만요. 발렌타인데이 그다음에 화이트데이까지는 알고 4월이 블랙데이인 거죠. 5월은 로즈데이고 예. 제가 여러분께 뭐 드릴 건 없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 드립니다. 리컬러 앨범에서 함께합니다.

장미꽃을 얘기하니까 어린이집에 근무할 때 비오는 수요일 하원했던 친구가 배를 눌러서 나가니까 장미꽃을 살포시 내밀면서 선생님 거예요 라고 건네주고 출입구 쪽으로 달려나간 고녀석. 이젠 멋진 청년이 되었겠네요. 하늘소망님, 아유, 얼마나 귀여워요. 또 그걸 알았나 보다. 비 오는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3757번님이 동네 근처에 백만송이 정원에 장미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우리 당양동 가족 모두의 삶도 향기로움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 다 잘 될 거야 님이 신청하신 소양이 부른 장미, 그리고 그 전에 리컬러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함께 했습니다. 수소자루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이선의 목사님, 목자님, 이선의 목자님이 애정하는 당신을 향한 노래, 저도 더 귀 기울여 들어봅니다. 오늘도 듣고 계실 거예요. 선혜 씨, 사랑해요. 우리 이선의 목자님 계시죠? 예, 수수자루님이 선혜님을, 우리 목자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또 당향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3624번님, 진영님이시죠? 예, 소리엘 새벽이슬 같은 신청하신 곡이에요.

퇴근길에 듣고 계신 제이슨님과 함께 남궁성욱 기쁨의 춤 들었습니다. 마음먹기 나름님, 퇴근할 때 저녁 메뉴 고민에 또 처리해

할 집안일 생각이었는데 아이가 수련회 가서인지 퇴근 후 저녁 시간이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좀 많이 허전합니다. 집이 너무 조용하고요. 제가 말을 잘안 하게 돼요. 바쁘고 힘들어도 북적북적한 집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애들이 특히 뭐 학교에서 어디 간다, 교회에서 어디 간다, 그래서 없을 때는 이렇게 조용했나? 더 기다려 주시겠어요? 아이가 돌아올 그날. 9858번님이 오늘 딸내미 학교에서 백남준 미디어 아트 축제 보기 위해서 아들과 같이 왔거든요. 저녁 7시부터라 지금은 좀 기다리고 있는, 이제 시간 거의 됐는데요. 저희 아들이 어제 생각났다는 곡 신청해 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조수아가 부르고요. 잠시 7시에 다시 올게요.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저력이 있다. 나에게는 오직 전진뿐이다. 이런 신념을 지니는 습관이 당신의 목표를 달성시킨다. 너의 길을 걸어가라. 사람들이 무어라 떠들든 내버려 두어라.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평론가, 신곡의 저자 단테 알리기에리가 남긴 말입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매일매일 성경 읽고 은혜 받고 사랑 충만합시다.
1: 아멘. 서수남 성경 목록기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는데요. 하늘소망님께서 드디어 성경을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방금 마무리했거든요. 4월부터 시작해서 쓰고 있는데 다 쓸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네, 이 곡이 바로 응원가였습니다. 하늘소망님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김영애님께서 하루가 길어서 너무 좋은 거 있죠. 내일 예배드릴 순예배 공과 준비하다가 찬양 듣고 있어요. 순장 맡아서 처음엔 부담도 가고 힘도 들었는데 이젠 적응도 되고 은혜가 넘칩니다. 맞아요. 이 순장이라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라서 그 한 명 한 명 마음도 헤아려야 되고 요즘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삶은 어떤지 또 말씀은 어떻게 읽고 있는지 뭐 하나하나 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화합도 중요하고 모임 하나하나에 신경 쓸 일이 많지만 또 그만큼 그 일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크리라 믿습니다. 너무 애쓰고 계시네요. 아타카님이 오늘 코치 모임, 이게 구역장 같은 건데 코치 모임 있어서 일찍 움직였는데 얼마나 덥던지요. 사모님이 수박을 주셨거든요. 많이 달고 시원했어요. 올해 처음 먹었는데 여튼 그거 먹고 더위가 가셨습니다. 아니 5월이거든요 지금이. 근데 이제 수박 먹고 더위 가셨다는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 그죠? 3665번님은 제가 식집사인데 꽃들은 잘 키우거든요. 근데 상추, 고추 뭐 이런 먹거리는 잘 못 키워요. 그래도 올해 방울토마토 도전했는데 성공했어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어머나 얘네들 지금 초록색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빨갛게 얼마나 이쁠까. 방울토마토가 방울방울 많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성공하셨네요. 기록할 수 없는 사랑 히즈윌 앨범에서 함께합니다.

오늘 선한 영향력으로 또 그 힘을 한 번 더 발휘한 우리 피어나는 푸르름님, 태연님이 신청하신 선한 능력으로 유엔젤 보이스 앨범에서 들었고요. 희망은광님, 좀 느리다고 해도 쉬어가야겠다. 쉬엄쉬엄 여유를 가지고 오늘 못하면 내일로 하지. 이렇게 미루는 여유도 가져보렵니다.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열심히 살아오셨고 그동안 조이면서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조금씩 풀어가며 여유 있게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김도현의 목소리로 희망은광님과 같이 들었고요. 당양도 들으면서 야근하니까 시간이 금방 가요. 영광영은 아빠님도 오셨어요. 오익님께서 예배당 같아요.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은혜 받음으로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시간이라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 오랜만에 내일 하루 연차내서 속초 여행 가려다 보니까 또 업무 처리 좀 해놓고 퇴근합니다. 운전하며 감사히 함께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오, 속초 여행. 그러면은 주말 쭉 지내고 오시는 건가요? 행복하게 꽉 채워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힐링이 되는 주님이 주신 자연 누리는 귀한 여행길 되길 바랍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아, 바다 내음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2962번님, 나의 영원한 동역자 수소자루의 사연이 흘러나와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렇게 정원님 방송 들으면서 함께 또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수소자루님과 목장예배가 있어요. 우리 목장예배 은혜가 넘치길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목장 식구들 어려움 가운데 힘내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서로가 하나이고 이렇게 서로가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네, 아무런 걱정, 두려움 없습니다. 이렇게 목장에 함께하는 분들이 사랑에 넘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보여주시니까 너무 이게 지켜보는 마음도 행복하고 뿌듯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2962번님 그리고 수소자로님도 같이 들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네. 한정수가 부릅니다.

명환이님께서 결혼 10주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정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10년이라는 이 10이라는 숫자가 특별하네요. 오늘 두 분이 특별한 순서, 시간 준비하셨는지요. 무엇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길 바라고요. 더 행복하고 더 채워지고 더 충만한 주 안에서 사랑이 막 넘치는 그런 가정, 예, 기대해 봅니다. 영환이님께서 신청하신 믿음의 가정 준비해 놓겠고요. 허유미님께서 딸 생파 방금 했는데 용돈 선물 보면서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딸, 예, 옆에 있어요 하셨어요. 아, 따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시죠? 매일이 생일같이 행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또 바라는 것들 주 안에서 이루는 귀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매일매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허유미님과 따님께는 제이레빗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축하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먼저 김명식 믿음의 가정.

결혼 10주년 맞으신 영환이님과 함께 믿음의 가정, 허유미님 따님 생일 축하하며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히스플랜 앨범에서 빛을 따라 걸어가. 오늘 날씨에 딱 맞는, 예, 오늘 아침 같은 느낌이라고 사랑하오님이 신청하신 곡 히스플랜 앨범에서 빛을 따라 걸어가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 오늘 3시 뉴스 했어요. 그리고 한 분 더 폴라리스님, 우리 남동생 윤두현 생일 축하해 하셨어요. 와,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진짜 이런 봄에 좋은 날씨에 생일 맞으는 것도 축복인 것 같아요. 생신이라고 하기에는 젊으시니까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날씨처럼 맑은 하늘, 그리고 뭐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좋겠어요. 비 오는 날도 있고 눈이 내리는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래,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오늘 같은 이런 맑은 하늘을 만들었지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감사 고백이 나오는 그런 삶이길 바랍니다. 윤두현님, 저희 청취자분 중에 같은 이름이 있으신데 그분은 아니겠죠? 윤두현님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뿌꾸레미님이 부모님 여권 갱신해 드리라고 미션을 줬어요. 동생한테 오늘 미션 수행 완료. 이제 좋은 패키지만 알아봐서 예약하면 되겠어요. 바로 실행했습니다. 잘했죠. 예, 좋은 곳 딱, 예, 무리가 되지 않은 곳. 어르신들이 막 왜 여행 패키지 하면은 여러 곳을 막 계속 뺑뺑 돌고 힘들게 다니시잖아요. 그런 거 말고 좀 여유 있게 즐기면서 어르신들 보폭에 맞게 여행할 수 있는 곳, 그런 곳 가시면 어머님이 그래도 오케이 하셔서 다행입니다. 안젤라님, 오늘 짝꿍이 밤에 일이 잡혀서 함께 지금 출발하는데요. 안전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후리

치아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백곰님 오늘도 퇴근길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당발님이 검사 조직 검사 한다고 하셨는데 예, 검사 위에서 지금 입원실에 계시대요. 지난 날들 되새기면서 위로 찬양 듣고 있습니다. 나름 즐거워요 하셨어요. 위에서 우리 당현우 가족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폐암 조직 검사 한다고 하셨거든요. 아무 이상 없기를 그냥 검사 결과 암이 아니기를 저희는 바랄 뿐입니다. 그 텐트메이커스 예수나의 치료자 함께 듣고 싶어서 걸어놨어요.

오늘 한여름 날씨처럼 더웠던 하루였는데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요. 전쟁이 난 이후로 일이 없습니다. 자재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또 일이 진행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일을 못하고 있어요. 시아버님은 뇌경색이 네 번째 발병해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시어머님은 혼자 지내고 계시니 남편이 여러모로 복잡하고 심란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참 순탄치만은 않은 거 다시금 느끼고요. 이 또한 지나가니 남편도 또 우리 당향로 가족들 중에 힘드신 분들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도 힘내시길 기도하며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신청합니다. 고인숙님이 신청하신 곡 유은성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마당발님, 네, 치료자가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곡을 들을 때 마당발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당향로 가족들이 열심히 또 기도하니까요. 두려움 없이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내일 검사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만나요. 예, 검사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운 늑대님이 6시부터 듣고 있었는데 이제야 출석해요. 끝나기 전에 출석 체크해 주시면 돼요. 아니 오늘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중학교 공주 친구가 집에서 컵라면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 중딩 공주가 친구한테 커피포트에 물 끓여서 컵라면에 물 부으면 돼 이랬더니 커피포트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서 끓이려고 하는 걸 보고 바로 불 끄고 사용법을 알려줘서 아이고 어떡해 이걸 몰랐구나 그냥 그대로 올렸구나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사용법을 알려주고 컵라면에 물 부어서 먹었는데요 이 커피포트의 하단 밑부분이 살짝 녹아서 뭐 사용은 되지만 안전을 위해 버리고 기분 좋게 배달 주문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경험이 없으면 집에서 다 해주니까 경험이 없으면 그리고 아 이거 그냥 불 위에 올리면 되나 보다 이랬나 보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요 위드커피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정한 그레이스님, 엄마께서 수술 받으셔서 퇴원하셨어요. 치유도 잘 되길 소원합니다. 섬기는 교회에 소속된 사역팀에 함께하는 분들, 부모님께서도 연로하셔서 아픈 분들이 많이 계세요. 쇠약해진 몸으로 영접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 시부모님들께서도 연로하신데 빨리 하루빨리 영접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말에 교회 봉사가 있는데요. 믿음 없으신 시부모님 뵙고 주일에는 친정엄마 간호 가야 돼요. 그래서 봉사에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분들께 미안한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로 돕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아예 그 함께하시는 분들이 그 마음 다 알 겁니다. 압니다. 오늘 로즈데이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엄마에게 장미꽃 대신에 찬양을 선물하고 싶어요. 0254번님, 어떤 거든 오늘은 무슨 데이라는 게 좋은 게요. 뭐 상업적이나 아니면은 뭘 꼭 사야 돼서가 아니라 무슨 데이라는 거는 그걸 핑계로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고 또 내 사랑을 전달하고 꽉 한번 안아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이런 핑계를 댈 수 있어서 좋은 게 이 무슨 무슨 데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장미꽃은 아니지만 나를 장미꽃으로 생각하고 나를 선물로 받아라는 예 그런 멘트로 주변 분들에게 마음을 표하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찬양도 물론 좋고

그렇고요. 0254번님이 신청하신 곡은 김영미 너는 내게서 이 곡이고요.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내일이 스승의 날이에요. 네, 내일 금요일 6시에 다시 올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0: 것입니다.
1: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 세 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가장 무의미한 행위다. 경제학자 오마이 게니츠가 쓴 난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길을 내시니 감사드립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는 이 길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아버지와 함께 가셨듯 우리도 성령을 따라가게 하소서. 지금도 멈추지 않고 뛰고 있는 이 심장 가운데 주의 말씀을 새겨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찬양,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215장 찬송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유창원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께서는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짓을 마음으로 그려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85장 찬송 남궁송옥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성자의 귀한 몸 목민교회 시온성가대 찬양으로 내 주의 나라와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엘티방님께서 나무엔의 곡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계민수의 찬양 준비했고요.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서울 모태탑 창단의 곡 이어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스텔라님 반갑습니다. 샬롬, 오늘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셨고요. 천등사님께서도 오늘도 좋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큰아들이 오늘 생일인데 중국 출장 가서 주말에나 온다고 합니다. 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다녀올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요. 작은 자님 기도문에 또 함께합니다. 모든 것이 슬픔으로 끝날 것 같은 때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한 때에도 저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제 인생을 기쁨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시간을 견뎌내게 하소서. 아멘. 유동근 님께서는 감기가 심하셨군요. 누가 저를 한 대 치고 간 듯이 기침과 함께 한기까지 느껴지네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틀간 쉬었더니 심적으로 더 힘든 듯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가는 길에 주님께서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방현주의 사명 청해 주셔서 준비하고요. 그에 앞서서 이찬구님께서 신청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조수진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강무림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0: 소리가 없다고? 1544-4469 편의환경.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외 예배 잘 다녀오셨네요. 사진까지 보내주신 꽃마리님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사랑의 교회 호산나 찬양대 곡으로 청해 주셨어요.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지명현의 찬양 2부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이경미의 음성으로 양 99마리는 함께합니다.

5월 14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 시편 9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9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그저 만드는 자로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능력의 띠를 두르시고 친히 이 땅을 다스리시되 지금까지도 진정한 왕의 권위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모든 자연의 이치, 인간의 역사, 교회의 사명까지 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얼마나 인식하며 살고 있을까요? 일이 잘 풀리면 잘 풀리는 대로, 삶이 고단하면 고단한 대로, 나의 경험, 지식, 감정, 주변 환경에 의지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기도 하고 때로 어그러진 우리의 삶이나 세상의 이런저런 모습을 보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요동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완전하십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고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그 다스리심으로 온 세상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 불과한 내 삶까지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환경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주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잠잠히 서는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는 하루를 살게 하소서. 아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신재호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하고 계시고요. 늘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가는 길에 듣고 계시다고 8985번 아침에 빵 냄새 맡으면 너무 기분 좋죠? 빵집 지나는 길인데 고소한 냄새가 난다고 표현하셨어요. 뭔가 상상이 되는데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신청하신 곡, 콰데스의 곡으로 준비했고요. 그에 앞서서 주를 악모하는 자,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 전해드릴게요.

0: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샬롬, 인사 건네주셨어요. 손녀, 손자 사랑님, 오늘도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평안한 미소로 이웃을 대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 좋은데요. 평안한 미소. 주니빈님, 주님을 묵상하며 새날을 맞이하는 것,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 주셨고요. 안주하는 여행자님, 요즘 현장 조사가 날이 더워질수록 더 지치는 것 같네요. 야외에서 현장 근무를 하셔야 되나 봐요. 몸이 지치더라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 버팀목 주시기를 빌어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직 더위가 시작하기도 전인데 걱정이네요, 정말. 어떻게 내메기 찬양만으로는 안 될까요? 잠깐 쉬기라도 쉬시면서 충전하시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이님, 처음 글 올려주셨네요. 인사 건네주셨고요. 반갑습니다. 아가다님, 또 푸른동사님, 준희님, 소망님 모두 인사 건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유리정은님께서는 엄마가 대상포진에 걸리셨어요. 친정어머님 말씀이시군요. 가볍게 지나가길 기도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함께 기도합니다. 많이 아프지 않으시기를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권아름과 진소영의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준비하고요. 이어서 배상진님께서 청하신 주님의 손, 송승현의 찬양 전해드릴게요.

제자들은 수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며 가르침을 받고 놀라운 행적도 보았으나 그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들이 깨달은 시점은 그분의 순환, 곧 십자가 처형과 부활 이후였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이를 깨달았다.

존 베어의 그리고 신학이 시작되었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한참 뒤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라 지금도 천천히 걷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최훈차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임미정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어모키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주 예수 넓은 품에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7: 빌딩앤 리치.
6: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7: 빌딩앤 리치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히즈가든의 찬양, 하나님의 나팔 소리, 성령이 계시네 접속곡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성욱입니다. 진찰비, 약값, 모든 것이 무료인 병원, 서울 한복판에 그런 병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남다른 안내 문구가 붙어 있는데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다른 병원을 이용해 주십시오.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는 자격이 말소된 이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병원, 서울역 앞에 요셉 의원입니다. 이곳에는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모르고 스스로 포기한 채 병을 키워온 환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고, 우리가 곁에 있다고 함께 마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발로나 캔 리버데이로 박성욱의 CCM 캠프 2016년 5월 14일 목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캔 리버 캔트 리버데이 주 없이 살 수 없네로 우리 알려줘서 많이 부른 곡이죠. 네, 이렇게 시원하게 합창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 서울역에 있는 진찰비 약값 모두 무료. 하지만 건강보험 없는 사람만 오세요 하는 요셉 의원. 아, 이런 몇쯤 병원에는 진료받으러 가지 않아도 진료비를 내고 싶은데요. 네, 그렇게 서로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런 병원들, 기회들. 아,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라갔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또 사랑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군요. 함께 마음을 모아보시죠. 박성우의 CCM 캠프 오늘도 2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M 워십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평안하게 들어주시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 보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1212 샵1212 열려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어요.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로 신청곡, 또 뭐 사연, 고민상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광고 듣고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배달합니다.

마틴 스미스의 목소리로 Create in me a clean heart,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들었습니다. 아, 정말 우리 마음이 정결하여지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 연약한 점, 또 약점, 잘못된 점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나의 모습도 있고 또 주변의 공동체 안에서 특히 뭐 권위 있는 분들의 잘못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저 사람 묻었어요. 저 사람 뭐 잘못했어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런 일을 보고 소리 지르기 전에 하나님 저는 어떤가요? 하나님 저는 어떤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어떤가요? 물어보고 회개하고 저 사람 스스로 회개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선한 마음 우리들에게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그런 마음이 더 가득하네요. 여러분의 사연도 함께 나눕니다. 세라별님께서 샬롬 걷기하며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 걷기 딱 좋죠. 오늘 낮에는 여름이었습니다. 오늘 낮에 정말 진짜 더웠어요. 그죠? 이제 점점 그런 날이 많아지겠죠. 그래도 아직은 봄날이라고 좀 우기고 싶은데 그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엔지니어 박님 오셨어요. 오늘은 강원도 동해에서 서울 가는 길에 출첵합니다. 신나는 찬송가 틀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네, 신나는 찬송가라. 찬송가인데 신나려면 트로트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뭐 그 빅밴드로 가야 되나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엔지니어 박님. 아시는 분이 이렇게 또 어려운 숙제를 주시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시청 캠프 애청자 여러분들의 지혜의 말씀.

말씀을 구합니다. 동해에서 서울 오는 운전하는 길에 들을 만한 신나는 찬송가. 그것도 CCN도 아니고 찬송가라야 된대요. 네, 여러분 보내주시면 제가 잘 골라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샵 1212 레인보우 게시판에 신나는 찬송가 적어주시면 제가 선곡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디님께서도 오늘도 퇴근 동반자 CCN 캠프와 함께 집에 갑니다. 오늘 정말 한여름인 줄 알았어요.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면 여름 어떻게 보내요? 하셨는데요. 그쵸? 또 여름에 가면 또 여름에 또 적합한 에어컨도 나오고 반팔도 입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 봄 가지고 한낮에만 조금 더우니까 그것만 살짝 대비를 하시자고요. 손영진의 노래 듣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최고의 작품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어서 들었습니다. 이 곡은 4503번님이 최고의 작품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 꼭 좀 듣고 싶네요.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준비해야죠. CCN 캠프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쑥쑥쑥 자라는 프로그램이 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신나는 찬송가 열심히 보내주고 계신데요. 야, 아주 이 정도면 오늘 새벽까지 신나야 될 것 같은데요. 심야 기도회 열어야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역시 제가 뭐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하는 게 더 의미가 있네요. 네, 고맙습니다. 8914번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송가 부탁드려요 하셨고요. 예쁜 나나님께서는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해요.

오늘 성경 필사 쓰다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안에 눈물 엄청 나서 올립니다 하셨어요. 성경 필사 어떤 성경을 쓰시다가 성경의 어떤 구절을 쓰시다가 이 노래가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나고 그랬을까요? 저는 좀 어려

옆에서 울어줄 수 있다는 게 참 큰 능력이다. 큰 은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잘 못하지만 네, 여전히 옆에 계신 여러분들의 곁에서 웃을 때 같이 울고 아니. 어이, 큰일 뻔했다. 웃을 때 같이 웃고 네, 울 때 옆에서 같이 울어드리는 진행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여전히 신나는 노래가 자꾸 들어와서요. 이 노래까지만 신나게 들려드릴게요. 브릿지 임팩트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옥합 아껴주는 마음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매 듀엣이죠. 아, 전선아 그리고 전선아의 동생. 지금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인천 출신의 네. 아주 노래를 정말 아주 그냥 진짜 아름답게 부르는 듀엣이었어요. 지금 뭐 전선아 씨는 솔로 활동 또 예배인 도자 활동하시고 아주 멋진 팀입니다. 네, 박수. 다시 한번 이렇게 듀엣 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 아,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그 앞에 들으신 곡 신현미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브릿지 임팩트의 마귀들과 싸울지라 신나게 들었습니다. 네. 마귀들과 싸우는데 이렇게 신나게 싸우면 좋겠네요. 그죠? 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마귀하고 싸울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덤벼라 이러고 주님과 함께 간다 이러면서 그런 담대함, 용기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루아우 엘로힘 보혜사님이 사연 주셨어요. 샬롬 캠프. 고민거리가 있을수록 루틴에 성실하면 좋을 듯해요. 청소기 돌리고 분리수거 꼼꼼히 하고 와서 샤워하고 라디오 틀었어요. 씻으니 기분도 좋고 기도도 더 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마음이 이렇게 분주하고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뒤죽박죽이고 할 때 늘 하던 일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보통 이렇게 정리하거나 청소하거나 뭐 그런 일들 있죠. 네. 청소기 한번 싹 돌리고, 네. 그리고 단정하게 앉아서 마음을 차분하게 한 다음에 이제 마음 청소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막 내 안의 소리들이 막 올라올 때 잠잠하라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마음에 떠오르는 찬양을 부르면서 나의 혼란한 나의 번잡함들 다 내려놓는 것 좋은 것 같습니다. 시시엔 캠프가 옆에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7494번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소외된 곳에 힘이 되어야죠. 우리 교회 몸집 불리기보다는 어려운 이웃, 안 믿는 자들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줘야죠. 작은 사랑이지만

늘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성목님 목소리 들으며 시청자님들과 은혜가 충만한 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의 힘, 능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만이 네,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만 실천한 우리들 되면 좋겠어요. 네. 꽃의 향기님께서도 사연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평안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찬양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찬양 들으며 잠자리에 듭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CCN 캠프가 옆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네. 자리를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네. 그 자리 정말 뭐랄까 의미 있게 함께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제 신나는 노래 그만하세요. 많이 했어요. 계속 2시간 동안 신날 수 없잖아요. 이제는 은혜로운 노래 보내주세요, 여러분. 네, 우리 엔지니어 박님 덕분에 네, 저희가 일부를 이렇게 신나는 찬송가로 쭉 채워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쉬어가는 의미로 이길승의 노래 듣습니다. 닮아가네.

에레지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함께 들었어요. 이 팀도 화음이 아주 멋진 팀이죠. 네, 지금은 잠정 활동을 중단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라도 한번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히 여성 듀엣의 노래가 많이 나가게 되네요. 네, 남성 듀엣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우 님이 사연 주셨어요. 성욱님, 여민 작가님, 샬롱. 오늘로부터 1500회 출석했습니다. 캠프가 밤 10시로 넘어온 후 한 번도 빠짐없이 출석했네요. 앞으로도 쭉 출석하겠습니다. 신청곡은 지난번 뉴시스템에서 소개했던 이상현님의 여호와의 밤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오, CCM 캠프가 밤 10시로 옮겨진 게 아마 2021년 11월 8일일 텐데 예. 요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출석을 누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1500회. 이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CCN 캠프 10시 진행이 1500번 됐다는 거잖아요. 이야, 박수. 대단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출석 버튼 안 누르고 뭐 사연 안 보내도 네, 네, 매일매일 듣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티를 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박수도 쳐드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 이상현의 여호와의 밤 듣고 2부로 가시죠.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군. 다만 그들은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험한 곳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더군. 마치 아르고호를 타고 떠난 영웅들처럼 말일세. 그래, 위대한 도전자들은 용감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용기를 선택했을 뿐이야. 구루 하워드 교수의 하워드의 선물 중 일부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입니다.
1: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떠올립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신을 아버지라는 친밀한 이름으로 계시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 103편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엄격한 창조주

0: 아니라 자녀인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가슴 아파하며 온 마음을 쏟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의 참된 보호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도 심지어 죄 가운데 넘어질 때도 여전히 우리를 내 자녀라 부르시며 변함없이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왜 그랬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혹은 큰 성공을 거둬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그저 내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토록 오래 참으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묵묵한 희생을 통해 증명됩니다. 우리 부모님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분들의 깊은 주름과 거친 손마디 속에는 자녀를 위해 자신을 지원했던 수많은 눈물과 희생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희생이야말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자 소망의 근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아버지로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향한 그 큰 사랑을 너무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며 무심하게 지나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이 거대한 사랑을 내 자녀와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으로 흘려보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영원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신뢰합시다.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육신의 부모님과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흘려보냅시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하고 넉넉한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회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화곡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였습니다.

0: CBS
1: 어디든 갈 곳이 없다면 마음의 길을 따라가라. 그 길은 빛이 쏟아지는 통로처럼 걸음마다 변화하는 세계. 그곳을 여행할 때 그대는 변화하리라. 이란의 시인 잘랄루딘 루미의 말입니다.
0: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목요일 밤 2부 문을 열었습니다. 1시간 더 12시까지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 보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1212 샵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 이용

0: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곤소곤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 글로 전달이 됩니다. 신청곡 사연, 혹은 또뭐 고민 상담 또 등등등 건의 사항 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광고 듣고 2부의 시작 뉴스 시 만나볼까요?
1: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2부의 시작은 이란 뉴시스템 새 노래로 함께합니다. 이제 막 발표된 새 노래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의 하트도 모아봅니다. 레인보우 선곡표에 하트로 사랑을 꾹 표현해 주세요. 오늘 함께 들을 뉴시스템은요. 뮤지컬 가수 홍지민 씨의 노래가 나왔군요. 얼마 전에도 노래 발표했던 것 같은데 또 한 곡이 나왔습니다. 범사의 감사하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바탕으로 탄생한 범사의 감사하라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분께 드리는 진솔한 감사의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주님의 향기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길 소망하는 한 신앙인의 고백이자 고난과 역경 앞에서 기꺼이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걷겠다는 굳은 다짐을 담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곡에서는 홍지민 씨가 직접 가사를 썼다고 해요. 그래요. 함께 들어볼까요? 홍지민이 부르는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의 뉴 CCM입니다.

오늘의 뉴스 CCM 홍지민의 범사에 감사하라 함께 들었습니다. 오, 뮤지컬 배우라서 그런지 아우 성량이 뭐 아우 뭐 어마어마하네요. 또 곡 편성에서 노래가 끝났나 싶은데 거기에 또 클라이막스를 빵 치는 게 있네요. 편곡도 멋있고요. 홍지민의 범사에 감사하라 잘 들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 또 걸어가죠. 여러분의 사연도 함께 나누면서 이어갑니다. 2598번님께서 요즘 많이 마음이 힘들어서 실컷 걷고 왔습니다. 지난주 찬양 중에 사람을 살리는 노래가 계속 생각이 나요. 캠프에서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안 이장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천안에 계시다는 뜻이죠? 호가 천안 뭐 이런 거 아니시죠? 네. 네, 창현님 고맙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오늘 자리를 어떻게 배치를 해야 잘했다고 소문낼지 좀 고민해 볼게요. 네, 마음이 힘들 때 네, 실컷 걷고 또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툭툭툭 털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가지면 좋겠죠. 캠프가 응원합니다. 5859번님도 목도 아프고 넉다운인데 방송 들으며 힐링합니다 하셨어요. 은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목이 왜 아프실까요? 오늘 미세먼지가 별로 안 좋았나? 환절기라서 그런가?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 프로폴리스 이렇게 좀 많이 좀 드십시오. 따뜻한 물 드시고. 네. 은혜 신청해 주셨는데 은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자주 나오니까 오늘은 패스. 그래도 괜찮겠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오늘 내일 사이에 금방 나올 겁니다. 금방 공원에서 아는 언니 만났는데요. CBS 조이포에 소개했어요. 건전하고 은혜롭다며 이곳에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가끔은 찬양이 고팠는데 CBS가 말씀만 전하는 곳이 아니었네 하시며 반가워하네요 하셨습니다. 아유 그럼요. CBS가 폭이 넓습니다. 네, 시사 프로부터 팝, 뭐 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CBS가 해야 되는 거 네. 찬양 방송, CCM 방송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레인보우 웹으로 들으시면 음악 FM, 표준 FM 그리고 그 옆에 조이 포유라고 벌써 10년 전부터 벌써 11년째네요. 네. 24시간 크리스찬 음악 방송만 소개하는 채널이 있거든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일부에 신청곡 보내주신 곡들이 많았는데 제가 아직 정리를 못했는데 요거부터 먼저 보내드릴게요. 조수아의 노래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앨범에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같이 들었습니다. 이 곡은 최윤숙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듣고 싶습니다. 밤바람과 방송이 더해지니 이게 행복이지 싶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 게다 신청곡까지 쫙 나갔으니까 아주 그냥 천국이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사실은 음악을 요즘은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그냥 뭐 손가락만 핸드폰에서 몇 번만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들을 수 있는데 이렇게 CCN 캠프 라디오에 특별히 신청해서 함께 듣는 이런 경험들 그렇게 의견을 주셔서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네, 제키리님께서 CCN 캠프에 오신 성도님들 하느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셨어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피아워십의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자리를 요 다음 곡으로 네, 준비해 볼게요. 그러면은

김영미의 목소리로 주가 일하시네. 그리고 그 앞에 짐니의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같이 들었습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목요일 밤 깨고 있어요. 달력을 보니까 내일이 15일 네. 금요일이네요. 스승의 날. 벌써 5월이 이렇게 중반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요즘 뭐 학교에서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특별한 행사들 하지 않는 분위기라죠. 네, 오히려 뭐 학교 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 여태까지 우리를 길러주고 학교에서 함께 생활해준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은 좀 예쁘게라도 작게라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네요. 제 경험이 물론 이제 선생님에 대한 좋은 추억, 아픈 추억, 슬픈 추억 여러 가지 그 켜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학교 생활을 한 선생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들은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 있지 않을까 싶어요. 루미 공주님께서 병원에서 나이트 근무 중입니다. 이제 다들 주무시네요. 찬양 들으며 힘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그러셨구나. 나이트 근무 쉽지 않은데 힘내서 잘 이 시간 오늘 근무 잘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피아워십입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리고 오세연의 내 갈급함 이어집니다.

김다영의 그런 사랑 2019년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이지 오늘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저도 물러갑니다. 오늘 끝곡은요. 브랜든 레이크와 젤리 롤이 함께한 핫 파이트 할렐루야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저는 진행의 박성욱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 또 만나시죠.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지구는 둥글고 사방의 땅은 평평하다. 그러니 내가 있는 곳보다 더 높은 곳은 세상에 없다. 그런데도 곤륜산이나 형산, 곽산을 오르며 높은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지나간 과거는 쫓아가 잡을 수 없고 다가올 미래는 기약할 수 없다.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즐거운 때는 없다. 그런데도 좋은 수레를 갈망하고 논밭에 마음 태우며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땀을 흘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평생토록 헤매면서 오로지 저것을 바랄 뿐 이것을 참으로 누려야 하는 줄 모른 지가 오래되었다. 다산 정약용의 산문, 바로 이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CCM 노아의 여호수아의 노래 들으셨어요. 오늘 함께 나눈 여호수아 24장 15절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었고요. 오늘 이 짤막한 이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 어딘가에 이 멋지게 글 써서 우리 집 가훈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성경 말씀이 탁 멋지게 액자에 들어있었고 우리 집의 가훈은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가훈이 갑자기 떠오르는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자,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우리의 가정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는 이런 선포가 우리의 가정에 모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봤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

0: 방송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1: 'Shout, for I have given you the city.'

Jericho.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온 지 벌써 6일.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성 주위를 아무 말 없이 6일 동안 돌기만 했다. 7일이 되는 오늘 마지막으로 그들은 성을 일곱 바퀴를 돌고 모든 지파들은 성 주위에 둘러 섰는다. 여리고 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침묵이 흐르고 이제 여호와의 뜻에 따라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명하니 모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외쳐 가로되 여호와가 이 성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이 악기 소리 뭔가요? 피리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왠지 참 듣기 좋습니다. 소유나의 여호수아 또 에이맨의 여호수아 성을 쳤네 앞서 전해드렸어요.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관련된 찬양을 이렇게

이렇게 찾아보다가 아유 에이맨 곡도 오늘은 점점 무더워질 예정이라 벌써 사연에 여름인가요? 하시는 오늘은 정말 기온이 최고로 오른다고 합니다. 이쁘나님도 여름날 인사드려요 라고 하셔서 아니 벌써 여름 쉽네요. 곳곳에 정말 예쁘게 장미꽃이 활짝활짝 피어나는 오늘 로즈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정말 아름답게 피어나는 색색의 장미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아름답게 향기롭게 피어나는 로즈데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조용히 듣고 있어요. 종란 씨님 어서 오세요. 조용히 듣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배진이님도 무진장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하셨습니다. 거의 근무 시간이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축복송 시간에는 잘 못 들어오는데 오늘은 연차 내고 남편과 코엑스에 코바 음향 조명 전시회 가고 있어요. 오! 이어폰으로 방송 들으면서 함께합니다. 7호선 타고 가시는군요. 또 요셉의 꿈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축복송과 더불어 주님께서 주신 감사한 출근길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뭔가 아침 루틴이 있으신 분들 또 오후에 축복송 항상 주파수 맞추고 지역 라디오 방송으로 혹은 조이포유로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밤 12시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그중에 오늘 요셉의 꿈님처럼 아침을 여는 분들께 이 곡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벳 아침 연습실 가는 길이라는 우리 일상에 대한 노래고요. 이동희가 부르는 일상에 대한 노래라는 제목을 가진 곡입니다. 함께 해보시죠.

로즈데이 인사해 주시는 분들 계셨어요. 인더가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빌리딘, 수잔 애쉬턴 함께한 듀엣곡이었고요. 이동희 일상에 대한 노래, 오벳, 아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부제목으로 연습실 가는 길이었습니다.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요. 살짝 기온이 올라가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지금 이곳 기온, 기온 습도 체크해 주고 계신 이 기상 정보 관련해서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계신 감사합니다. 30도까지 올라가면 이제 진짜 뭐 여름인가 싶을 정도로 봄은 이렇게 금방 봄 하고 지나가나요? 자, 그래도 다가오는 이 뜨거운 계절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도 그런 멋진 뜨거운 사람이 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머 이 피리소리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마시아님께서는 그 악기가요 혹시 그 새같이 생긴 피리 아닐까 하네요. 물을 넣어서 부는데 소리가 새소리도 나고 그래요 하셨는데 그 물피리 말씀하시는 거죠? 아가들이 많이 그 도자기처럼 만든 것도 있고 그러게요. 그런가? 펜플루 소리 같기도 하고 그 물 넣어서 불면은 정말 피리 소리가 푸르륵 푸르륵 하는 그 새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폴라리스님은 짙은 녹음 속에서 장미도 눈에 가득 담고 걷게 하면서 듣고 있어요. 마라나타님 오늘 로즈데이에 장미 한 송이 드립니다. 행복하세요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평생감사님은 여직원이 해바라기 꽃을 꽃병에 담아주고 갔는데 작은 해바라기가 너무 예쁩니다 하셨어요. 오늘은 꽃 좀 해바라기도 담고 장미도 담고 하겠습니다. 포스가 부르는 장미라는 소향의 목소리로 듣는 장미라는 곡 있고요. 해바라기라는 제목에 오늘은 위러브의 찬양으로 해바라기 그리고 임한의 꽃들도 또 준비해봤습니다.

안에의 꽃들도 위러브 해바라기, 포스 장미, 꽃과 관련된 곡을 전해드렸는데 웃음꽃님도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꽃들도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하셨어요. 자, 벌써 1부 끝곡으로는 비냐드 뮤직의 홀리 접속곡으로 준비했습니다. Lord, Your Name is Holy, 또 Holy, Holy, Holy라는 찬양 함께 하시고요. 저희 2부에서 다시 뵐게요.

0: S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3: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는 응원가로 시작했습니다. 아람 아미 파이팅 그리고 시와그림 아버지의 응원가 들으셨어요. 사랑님께서 자전거 타고 출근하니 아카시아 향이 너무 좋아요. 방송 듣고 오늘도 힘내서 하루를 파이팅 해보려고요. 이 문자에 제가 파이팅을 외쳐드렸습니다. 맞아요. 요즘 아카시아 향기가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는 아카시아 꽃 먹었거든요. 아카시아 꽃 먹어본 추억이 있는 분들은 저와 약간 비슷한 그래도 예. 참 그 맛있게 먹었던 아카시아 그 잎사귀 쫙 그 행운점 같은 거 이렇게 하다가 누가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뭐 이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거 하나 남으면 약간 물 묻혀서 머리 돌돌돌 말아서 조금 있으면은 머리가 꼬불꼬불꼬불 그 물파마 되거든요. 그것도 혹시 아시려나? 예, 추억이 생각나는 아카시아 향기였습니다. 좋아하던 껌도 아카시아 껌이 있었는데 요즘도 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도니 누나님께서 매일 듣지만 문자는 처음 남겨보는데 반겨주셔서 감사해요 하셨는데 어서 오세요. 파이팅. 손 크게 크게 흔들어 드릴게요. 빨리 달리자님 오늘은 교회에서 익산으로 노방전도 떠나신 목사님을 비롯한 27분의 순장님 교인분들께 하나님의 따스한 품오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젤라님께서는 오늘은 여유롭게 찬양 들으면서 짝꿍 점심 준비를 하고 계신데 김밥 재료 싸신대요. 김밥 하니까 오늘은 정말 소풍 가고 싶네요. 오후에라도 밤에도 요즘 좋아요. 밤에 살짝 산책하시는 분들 안전하게만 하시면은 운동하기도 좋고 자 그런 소소한 행복들을 모두들 만들어 가시길 럭키비키님께서 행복 써주셔서 아이빅밴드 지선의 행복 준비했고요. 마커스 워십의 워십 리더 한부영 씨가 부른 앨범의 행복이란 이런 곡이 있어서 이어갑니다. 또 제이어스, 멜로망스 김민석 씨가 너무 목소리가 좋으시잖아요. 이렇게 CCM으로도 참여하셨는데 시편 139편도 이어서 신청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제이어스와 멜로망스 김민석 함께한 시편 139편 또 한부영의 행복이란 아이빅밴드 지선의 행복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밴쿠버 하늘님께서요. 밴쿠버에서라는 제목으로 제가 사는 이곳은 수요일 저녁이에요. 오늘 친구 임혜영에게 조이포유를 알려줬어요. 그 친구에게도 이 시간이 주님이 주시는 힐링과 행복 가득한 시간이 되길 바래요. 하셨는데 캐나다 밴쿠버에서 멀리에서 손은 들어주셨어요. 친구분이신 임혜영님도 앞으로 종종 이곳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쩌우기님께서는 늘 듣고 있는데 오늘은 듣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마이 트리뷰트를 청하셨어요. 그래서 해외 CCM으로 두 곡 준비했어요. 힐링의 찬양이죠. 미셸 툼스의 힐링 워터스라는 곡이고요. 또 트루스의 마이 트리뷰트로 오늘은 라이브 워십 준비했습니다.

미셸 툼스의 힐링 워럴스 그리고 트루스의 마이 트리뷰트를 이어봤습니다. 오늘 뭐 날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온이 계속 조금 여름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오늘이어서 은희스님께서 풀향기 가득한 시간 축복송에 더욱 푸르른 여름 시즌을 기도로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날이 무더워지면서 건강과 관련해서 다들 뭐 유의하시라고 말씀은 늘 드리지만 항상 우리 가까이에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가족 간의 소통 문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항상 가시처럼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보석님도 응원해 드리고 싶고 주님의 평화님도 지금 병원에서 방송 들으신다고 그래도 마음의 평화 주심을 감사드린다고 하셨어요. 자, 오늘 두 곡의 찬양으로 또 함께 할 텐데요. 가까워지는 여름날, 이 말씀 묵상이 닮아 있어요. 김도현의 여름, 그리고 1000번째 유효림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1000번째 유효림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앞서 김도현 여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어노인팅 예배 캠프에서 나 어디 거할지라도 전해드리면서 올라갑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어떤 폭풍에도 견뎌낼 수 있는 강인한 것이 되리라. 솔직함은 겸손이고 두려움 없는 용기다. 가장 연약한 사람이 솔직할 수 있으며 가장 여유로운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자신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테클라 메를로의 고요히 머물러 사랑하기 중 일부입니다.
1: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입니다. 대개의 노래는 가사가 먼저 있고 그 가사에 맞춰 작곡을 하는 법인데, 이 찬송곡은 곡이 먼저 있고 그 곡조에 맞춰 작사한 케이스입니다. 이 찬송곡은 미국의 타우너가 작곡했는데요, 그는 음악 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로부터 음악을 배웠습니다. 뉴욕 등지에서 순회 연주도 하면서 바리톤 가수로 활동을 했고 아울러 감리교의 음악 지도자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무디 선교사를 도와 전도 활동을 했고 드디어는 무디 성경학교의 음악과장도 지냈습니다. 그가 작곡한 찬송가는 무려 2천여 편에 이르고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세 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 제시 브라운 양은 어려서부터 문학적인 재능이 뛰어나서 많은 시를 썼고 15살 때부터는 클리블랜드에서 발행하는 여러 신문에 그녀의 시들을 기구했을 정도입니다. 또한 그녀는 당시 유명한 찬송가 작가였던 필 모어와 합작을 해서 많은 찬송시를 지어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등 두 편이 실렸습니다. 1886년 작곡자 타우너가 찬송가 곡조를 먼저 작곡해놓고 제시 브라운 양에게 가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브라운 양은 25살의 나이였는데요, 피아노에 앉아서 보내준 선율을 수십 번 반복해 치면서 작사를 마쳤습니다. 그 후 이 찬송가는 전도의 현장이나 청년의 헌신 예배 때 많이 불려졌습니다. 이 찬송가의 성경적인 배경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으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입니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전합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1: 넌 그거 많을 수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프의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0: 큰 뒷뿌리 도요새는 쉬지 않고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한 새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정의정 정책팀장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큰 뒷뿌리 도요도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1: 저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을 날고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창밖을 내다봤는데 저는 편안하게 앉아서 밥도 먹어가며 돌아왔지만 큰 뒷뿌리 도요는 한숨도 자지 않고 한 모금의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늘을 계속 날아서 거의 일주일 열흘 가까이 날아서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0: 이 도요새가 겨우 쉬었다 가는 곳이 한국에 있으니 바로 새만금. 그러나 새만금은 지금 매립공사가 한창입니다.
1: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막 도착한 작은 배고픈 도요새들이 포크레인의 소음과 위협적인 움직임에도 허겁지겁 먹느라고 바로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 새들인데 매립이 돼서 내년 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내년 봄에도 이 새들이 여기에 올 텐데 같이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었었는데
0: 생명의 위기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양들을 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분. 푸른 초자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있어 자극을 핥고 내가 누구인지 몰라 눈물 흘릴 때 다른 일과 비교하고 모함을 핥고

하나님,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아버지도 엄마도 나의 자식들, 내 아들도 딸도 내 형제들도 내 친구도 이웃도 그 누구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나이다. 그렇지만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내미는 손, 그 손을 잡고 가자고 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의 물가, 그 십자가의 강가로 내가 갈 수 있다면 나는 평강의 안식에 거할 수 있겠나이다. 나와 함께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몸소 가르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계시다가도 무리를 떠나 홀로 기도하시던 주님, 제자들 곁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 소리를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주소서. 주님의 걸음과 주님의 호흡을 우리도 담게 하소서. 끝날까지 따르고 싶은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5월 15일 금요일에 문을 엽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스승의 날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첫 곡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글로리 남성 사중창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상지국의 음성으로 내 선한 목자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

예수께서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가 되셨습니다. 그 위에 사도들을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천지 주관하는 주님. 598장 찬송 박순복과 방현이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트리니티 싱어즈의 곡으로, 큰 사랑의 새 계명을 이장희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정규환의 곡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LT방님의 신청곡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초동교회 성가대 찬양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샬롬 규님께서 새날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부족한 이들 채워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만나주세요 하시면서 임재를 청해 주셨어요. 윤앙상불의 곡으로 함께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조나단님 문자 주셨는데요. 그제 호흡곤란을 일으켜 다 죽어가는 저를 살려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제면 13일 생일이라고 하지 않으셨었던가요? 아, 큰일 날 뻔했네요.

조나단님,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처음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글로벌님, LA 시간 오후 점심시간입니다. 미국에 계시는군요. 어제 흐리더니 전형적으로 쾌청하고 뜨거운 해가 날이 좋아요. 시차 적응하고 아프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쓰신 걸로 보아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니고 방문 중이신 것 같은데요. 잘 다녀오십시오. 그곳도 그렇게 쾌청하게 뜨거웠군요. 어제 이곳도 그렇게 날이 화창하고 꽤 뜨거웠습니다. 때이른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모두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김현숙님은 새벽부터 뛰었네요. 우리 동네 물가가 싼 편이라 남편이 출가한 딸 갖다 주라고 오이, 바나나 사가지고 와서 배달합니다. 새벽 예배 때 딸네 가족을 만나거든요. 딸은 엄마 힘드니 가져오지 말라고 하지만 갖다 주는 기쁨도 너무 크고 감사가 되거든요. 오늘도 함께 감사드립니다. 아, 참 아름답네요. 남편은 또 갖다 주라고 사갖고 오시고 또 엄마는 챙겨서 갖다 주려고 이렇게 새벽부터 글 보내주시고 따님은 엄마 생각해서 괜찮다 얘기하고 이 새벽이 참 빛납니다. 덕분에. 그리고 해피미님께서는 6년 전쯤부터 남편과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요. 아, 주님께서는 언제쯤 제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새벽에 잠이 깼는데 잠이 오질 않아 신청곡 보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피미님의 그 마음 알고 계시니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신청하신 곡은 2부에 보내드릴게요. 솔로몬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달려도 군비치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리라는 말씀을 오늘 체험하기 소망하며 이유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유 오랜만이네요. 그래서 보내드릴게요. 이삼열 밴드와 박정아의 찬양 준비했고요. 그에 앞서서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신 포레이지영 랄랄님, 천관웅의 미러클 제너레이션 신청해 주셨어요.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주님의 귀한 말씀은 이한숙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하숙이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4: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소망님께서 신청하신 그저 상상할 뿐이지. 한국 찬양사역자연합회 곡

0: 상상할 뿐이지 당신 곁에서 걷는다면 어떨까
1: 그저 상상할 뿐이지 당신 앞에서 나보게 될 당신 모습
2: 그저 상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입니다. 2부의 첫 곡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이효섭의 찬양 준비했고요. 이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내 진정 사모하는 접속곡입니다. 다윗의 노래 찬양을 이찬구님께서 청해 주셔서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15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시편 93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 시편 93편 4절 말씀입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오늘은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삶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능력을 가지셨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하늘의 별을 만드시는 능력이요, 아픈 친구를 낫게 하는 능력이요, 내가 모르는 일들을 알고 계신 능력이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대답은 우리가 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갖지 못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지셨다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단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능력을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무질서함을 전복시킬 만큼 크다는 것이며 그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선함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멸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이 땅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참된 정의와 선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죄악된 세상 안에 전전긍긍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오직 크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실현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이 땅에 정의를 세우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함이 불완전한 세상을 채워주실 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하소서. 아멘.

피난처 있으니 한국 솔로이스트 코럴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정한 물로 우리 죄를 명지 홀리보이스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크루세이 선교단, 그리고 정영순, 임현모 함께하는 찬양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굿모닝 할렐루야. 처음 글 올려주신 유혜준님 반갑습니다. 카멜레온님께서는 샬롬,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면서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듣고 있습니다. 택시를 하는 남편이 가르쳐줘서 듣게 됐고 이 시간에 일 끝나는 남편 태우러 가고 기다리는 시간 감사히 잘 듣고 있어요.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히 잘 들을게요 하고 보내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해피봄님께서는 버스 타고 새벽 예배에 가고 계시다고요. 오전 6시 30분 이전에 승차하면 200원 할인합니다. 기사님에게 버스값 내렸나요? 하고 문의했더니 새벽부터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죠 하고 답하시네요. 흐뭇하게 새벽 예배에 버스 타고 가고 있어요 하셨는데 맞아요. 조조 할인이 있어요. 첫 차부터 6시 30분까지 적용되죠. 아, 이렇게 새벽 예배 가면서 또 할인 받으니까 소소한 기쁨이 있는 거네요. 그리고 휴대전화 뒷번호 5727번. 새벽 출근 때 잘 듣고 있는 자매입니다. 오늘 특별히 더 은혜롭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지금 몸이 많이 아픈 상태인데 하루빨리 건강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문자 주셔서 감사하고 하루빨리 건강 회복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0702번께서는 어제 740일째 연속 2만 보 완성했어요. 2만 보를 740일이요? 대단하십니다. 수원 장안문 화서문 부근이시라고요. 이곳에 온 지는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꾸준히 인사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프리지아님, 아, 그동안 몸살 나서 고생을 좀 하셨군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시동생 천국 떠난 지 한 달, 그동안 남편이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 마음을 만져주셔서 기운

헤아리고 지난날 본인의 소홀함, 무심했던 모든 일 다 후회 속에서 벗어나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푸른 동사님께서는 계속 듣기 하고 있었어요 하고 알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주영님, 제가 서울 영동교회 청년 2부 예배가 올해 마지막인데요. 앞으로 7개월여 동안 마지막까지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하시면서 러비임의 하나님의 열심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어요. 보내드리고요. 앞서 해피미님께서 신청하신 곡 보내드릴게요. 강명식의 찬양입니다. 광야에서.

작년 선생님 소천 소식을 듣고도 나는 조문조차 하지 못했다.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고 몇 차례 위험한 깔딱고개를 넘었다. 희귀암인 혈관 육종암 환자의 평균 수명은 7개월이라고 하는데 4년째 암 환자로 지금 이 글을 쓸 정도가 되었으니 기적이고 은총이다. 숨밭 김경재 선생님과 동지들의 기도

와 응원 덕분이다. 생전에 선생님은 암 환자로 살고 있던 부실한 제자를 기억하시고 몇 사람만 아는 내 별명을 부르시며 응원해 주셨다. 나도 이제 슬슬 일어설 준비를 해야겠다.

김경재와 제자들 숨밭에 머문 빛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스승의 큰 그림자 아래서 오늘도 마음을 내려놓고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유창원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조이포유 전역자 방송에 들어오신 2923번 입사 한 달 넘은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신규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을 위해 매일 기도했던 방향과 다르게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니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제가 생각했던 간호와 너무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마음을 이렇게 토로해 주셨어요.

2923번님,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기를 기도했던 방향대로 정말 기쁘게 간호사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폴라리스님께서는 욥기서를 읽고 있는데 욥의 마지막 말 부분인데 읽을 때마다 회개가 됩니다 하고 보내셨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청해 주셨는데요. 보내드릴게요. 황혜련의 찬양입니다.

처음 신청곡 올려주셨네요. 도토리님께서 마곡성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신 내영훈이 은총 입어 조수연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6: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우리 삶에 스승이 계시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선생님들 가르침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감사의 마음이 절로 생기는데요.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오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어노인팅의 찬양 신예수님께서 청해 주신 곡으로 오늘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내 역할은 먼 바다를 비추는 겁니다. 세상의 어느 등대도 자신을 밝히려 하진 않죠. 오직 먼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보이지 않는 바위를 피하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묵묵히 그 자리에서 빛을 내보낼

뿐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곁에도 늘 그런 분들이 계셨죠. 드러내는 사람보다 다른 이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조용히 빛이 되어 주셨던 분들. 어찌 보면 열두 제자를 삼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등대와 같았던 고마운 분들 떠올리며 하루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금요일 그리고 스승의 날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카티프로 시

0: 번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0: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평동나비행. Good Music Station. CBS FM.

Jesus Savior, pilot me. 나는 갈 길 모르니. Come thou fount. 복의 근원 강림하사. 5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죠. 세상에 혼자 피는 꽃은 없는 것처럼 세상에 홀로 서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많은 가르침을 주신 은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알려준 우리의 가족들, 매 순간 삶을 피어나게 해준 모든 존재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사연과 신청곡 기다릴게요.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놓으셨을 텐데요. 그래도 금요일이니까 마음에 조금 여유 있잖아요. 게시판 들어오세요, 여러분. Tell me the story of Jesus, 구원으로 인도하는

아주 오랜만에 흔적 남기며 듣습니다. 부천에서 평택 가는 지하철 안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네요. 늘 좋은 찬양 들을 수 있어 감사한 방송, 아름다운 목소리. 샬롬 아이디 쓰시는 강병권 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Trust and Obey, 예수 따라가며 방금 흐른 찬송이었죠. 금요일 정민아의 Amazing Grace, 뒷자리 5897. 매일 새벽 기도 끝나고 출근길에 동행이 되어주는 미나님 고맙습니다. 지난주부터 수술로 입원 중이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며 평소 입이 짧으셔서 뭐라도 사거나 해드릴 때마다 참으로 힘드네요. 그래도 아침에 기도 후 듣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어머님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싶은 마음과 의욕은 있으시지만 아마 스스로 힘드셔서 드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힘들죠. 뭐를 사드려야 좋아하실까? 뭐를 해드리면 한 입이라도 더 잘 드실 수 있을까? 예, 우리 어머님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수술 받으신 거 잘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우리 애청자분들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곡은 이 사람이 부르는 이 노래입니다. 앤 머레이, 인 더 가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세상에는 대단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이에게 감동을 주고 용기를 내게 만들죠. 그래서 어렸을 때 위인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순신 장군처럼 되기 어렵고 워런 버핏처럼 부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리오넬 메시 같은 축구 선수가 되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죠.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려고 산을 오른 아브라함 같기가 쉽지 않고 사자 입을 무서워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다니엘처럼 되기 쉽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돌멩이질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스데반 같은 신앙인이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인격의 사람이나 더 나은 기능을 가진 사람, 좀 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되는 건 접근 가능한 일이겠죠. 그런 스승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위대한 분들은 먼 스승으로 모시고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닮고자 한다면 그들을 스승으로 모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달콤한 성장의 열매를 얻게 될 겁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성암교회 조주희 목사님의 먼 스승과 가까운 스승.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매일 매 순간 눈으로 귀로 우리에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버이자 스승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아침 콘케 파가레모스 우리가 주의 은혜에 어찌 보답하리요. 이 곡을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었어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금요일 아침 Take my life and let it be 나의 생명 드리니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 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

0: 음식물 처리기.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서울사.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금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1부 끝곡은 루루의 To Soul With Love 준비했습니다. 영화 아시죠? 옛날 영화입니다. 언제나 마음은 태양의 삽입곡. 영국의 한 고등학교에 부임해온 흑인 교사와 반항기 많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는 곡, 영화만큼, 아니 영화보다도 유명한 To Soul With Love, 스승의 날 아침, 오늘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마치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4: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 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 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6: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Lord, I'm coming home. 나추를 멀리 떠났다. Nearer, still nearer.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5월 15일 금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입니다. Blessed be the tie. 주 믿는 형제들.

Blessed be the Thai, 주 믿는 형제들 이어서 I am thine, O Lord,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Jesus the very thought of thee, 구주를 생각만 해도 딸기맘님 산책 나와서 방송 듣고 계세요. 오늘도 새벽 예배 마치고 반려견 산책 나왔습니다. 저의 루틴이지요. 예, 딸기맘님은 교회와 집의 거리가 이제 5분 정도라고 합니다. 가까워서 좋네요. 요즘 아침 운동하면서 아침 산책하면서

하면서 방송 듣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상큼하고 상쾌하고 푸릇푸릇한 자연을 보며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찬송들이 있죠. 먼저 Praise to the Lord, 다 찬양하여라,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아름다운 하늘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반면에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말씀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 의인과 악인으로 지칭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알아선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묵상을 통해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전달돼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변화됩니다. 묵상은 자기 내면에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시도록 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능력과 신실하심을 깨달아 찬양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복된 삶입니다. 묵상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익히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163번째 묵상 하나님의 패턴

말씀을 머리로만 알아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 묵상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익히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훈련이다. 오늘 기도 묵상 시간에 굉장히 인상 깊은 한 줄이었습니다. 네,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가 아침마다 이 시간 안에서 교제할 수 있음이 참 큰 감사합니다. 조행식님, 쌍둥이 아드님 두고 계시는데요. 큰아들 형진이는 교육대 간다고, 작은아들 경진이는 대전 신학교 신학과 정해진 진로로 열공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두 아들이 원하고 바라는 곳에 가서 주님의 비전에 순종하며 주님 주신 곳에서 순종으로 걸어가는 쌍둥이들이 되기를요. O Master, let me walk with thee. 겸손히 주를 섬길 때

Glory to his name,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pass me not, 인내하신 구세주여. 감기로 몸이 개운치 않아 사우나 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져서 타박상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크게 다치진 않았다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기려고요. 청취자분들도 미나님도 사고 없이 무탈한 하루 되세요. 7440 뒷자리 쓰시는 분. 이제 좀 괜찮으신가요? 목욕탕에서 미끄러지면 큰일 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에 우리 감사하면서 금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벌써 마음만은 주말 모드로 들어갔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He knows my name, 내 이름 아시죠? 지금 흐르는 곡이 오늘의 끝곡.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마도 많이들 접해본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따라 요 얘기가 문득 떠오릅니다. 꽃을 전하는 사람의 손에는 향기가 남는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남에게 건네는 마음이 나에게도 남는다는 얘기죠.

좋은 거, 선한 거, 다정한 거, 아름다운 거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도 분명 똑같은 것들이 배어있고 또 남아있을 거예요. 바로 이 마음으로 요즘 내 주변을 둘러보면서 내가 먼저 좋은 것들을 이렇게 샥 건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1부 오늘 브랜치의 선물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오늘도 좋은 아침!

일요일 주말권이 또 시작이 됐고, 예, 화창한 아침이 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고마운 분들 있죠. 예, 생각나는 얼굴, 반가운 사람. 예, 내가 먼저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이또 다정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건네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 결국 나에게 또 돌아오니까. 이게 또 성경이 말하는 황금률이기도 하잖아요.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우리 인생의 스승님들, 은사님들 계실 텐데 감사의 마음 또 잊지 않고 작게라도 좀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은 평일인데요. 주말 같은 저 연차 냈습니다. 모처럼 여유 있는 아침이네요. 아, 날도 너무 좋아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늘 보면 부지런하게 아침부터, 새벽부터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시는 우리 형님이신데, 야, 이런 또 꿀맛 같은 연차. 금요일에 낸 연, 어떻게 보내면 또잘 보냈다라고 소문이 날까? 예. 근데 오늘 낮에는 매우 덥대요. 31도까지 막 올라가고, 여름의 날씨지 뭐 이러면 이런 거 감안하신 다음에 오늘 일정 계획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낮에는 덥습니다. 예. 이은호님, 오늘 중딩 딸내미 학교에서 체육대회 하는 날 새벽부터 도시락 싸고 정신없이 준비하고 출발했는데 안전하고 즐거운 체육대회 잘 마칠 수 있길이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얼마 전에는 뭐 초등학교 체육대회 운동회 하는 사연들 많이 왔는데. 중학교도 하는군요, 체육대회. 안 하는 학교도 좀 있거든요. 혹은 한다 하더라도 항상 최종 그 성적은 청군, 백군 동점으로 끝내거나 이런 학교들이 많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오전 10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누겠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금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지. 보내주셔요. 메리 제이의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소리엘의 쉼터라는 곡 라이브 실황으로 콘서트 실황으로 전해드렸고 앞서 악뮤 소문의 낙원 우리 시미님도 작은 텃밭에 상추 한 줌씩 우리 수친들에게 나눔하고 지내요. 환하게 웃는 미소를 보면 제가 더 마음이 환해집니다. 기뻐요. 즐겁고 나눌수록 이렇게 기쁨은 두 배, 세 배. 거기에 흐르는 소문의 낙원. 와 진짜 좋다라고 이 곡도 좋아요 해주셨고 메리 제이의 너희는 세상에

소금, 세상의 빛까지 세 곡 함께했습니다. 안젤로니아님, 훈디 저희 중딩이도 오늘 체육대회입니다. 엄마 이따 이쁘게 하고 와 라고 해서 어머나 핑크 바지를 꺼냈... 아 운동회 때 핑크 바지 이거 시선 집중인데 개주한다고 하길래 일도 빼먹고 응원하러 출동하렵니다. 유리야 화이팅이야 라고 남기셨는데 아 따님이 오늘 개주 또 주자로 나가나요? 야 이거 개주가 제일 마지막 하이라이트 모든 이의 시선이 탁 집중된 가장 좀 흥분되고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도 많으니까 또 긴장도 되는 그 시간인데 야 개주 대표면은 야 이거 가셔야겠네 응원하러 또 유리 화이팅 나무그늘님은 초등학교 때 거의 청군이어서 우리 청군이 지면 아 패배를 인정하고 그 다음 해를 기다리며 서력을 다짐했더랬죠. 패배를 인정하는 게 더 큰 사람인 걸 나이가 드니 이제야 알게 됩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패배하면 분하죠. 지면 속상하고. 근데 사실 뭐 승리도 하고 때로 패배도 하고 그 패배를 경험을 하니까 승리가 더 의미가 있고 더 그 성취감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승패가 있고 때로 패배도 하고 그러면서 더 강해지고 우리 나무그늘님처럼 막 서력 다짐하면서 의지를 불태우고 뭐랄까 패배를 좀 극복하는 힘 이런 것도 길러질 수가 있는데 무조건 무승부로 끝나는 게 좋은 건지 저는 사실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 때로 져야 알게 되는 뭐 위기 관리 능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것도 학창시절 예,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전. 예. 주원마미님 햇살은 따가운데요. 살랑 불어오는 바람은 너무 좋은 금요일 아침이라고 남기셨고 최민경님도 신나는 금요일 신나는 찬양 좋아요 남기셨고 0005번으로는 훈디는 스마트폰 많이 사용해요? 저는 게임 1도 안 하고 숏폼도 거의 안 봐요. 근데 궁금한 게 많아서 이것저것 검색용으로 또 SNS 눈팅 정도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요즘 스마트폰 사용이 부쩍 늘어서 약간 자괴감 들었거든요. 근데 궁금해져서 챗GPT에게 예수님도 요즘 사셨으면 스마트폰 쓰셨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 쓰셨을 거예요. 엄청 좋은 도구로 활용하셨을 거예요. 라고 답변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쓰셨을 텐데 나 같은 의지박약 쥐구리가 오래 쓰는 건 할 수 없다 싶으면 그래도 조금씩 줄여보겠다고 소리 높여 이연사 외쳐봅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그쵸? 너무 죄책감 갖지 않으셨으면 해요. 사실 이제는 뭐 스마트폰은 시대적 상황에 비춰보면 필수품이 됐잖아요. 물론 뭐 피처폰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아이들도 스마트폰이에요. 키즈폰도 스마트폰입니다. 이게 뭐 원튼 그렇지 않든 이제는 뭐 필수품이 됐고 직장 일터에서도 회의 내용 단체 톡방으로 공유하고 저희 그 아나운서 부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예. 공유 사항 같은 거 다 예. 톡으로 공유하기도 하고 또 화상회의 이런 것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지혜롭게 너무 그 중독되지 않게 절제하면서 쓰면 최고 아닐까? 예. 검색도 바로바로 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말씀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샬롬 CCM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예, 좋아요도 눌러줄 수 있고 그 응원을 제가 또 받을 수 있고 아 너무너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잘 지혜롭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체육대회 많이 하나 봐요. 하늘호수님 우리 집 중딩 아들은 예, 오늘입니다. 다치지 말고 잘 다녀와 라고 보냈네요. 지영님도 와주셨고요. 조이님은 선생님들의

권위가 많이 무너진 요즘 아이 상대하랴 또 부모들 상대하랴 마음고생할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께 응원과 축복의 마음을 보냅니다. 선생님들 힘내세요 라고 조이님도 해주셨고 그러니까요. 그 김영란법 때문에 케이크를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해도 아이들끼리 먹는 건 인정, 가능. 근데 선생님이랑 같이 먹는 건 이건 또 안 된다고 또 청탁금지법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네. 아무튼 이 방송 듣고 계실 우리 수많은 선생님들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요. 오늘 특별히 또 스승님을 위한 날들인데 주인공이십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샤이너스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리고 위러브의 흘러흘러 흘러.

홀리원 지금 우리가 들었고요. 오벳의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위러브 피처링 아넌딜라이트의 흘러흘러 샤이너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까지 네 곡을 쭉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중바하는 최건사님께서 만나러 사연을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계속 듣고만 있다가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남편이 33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딸과 함께 산티아고 순례길로 떠났어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걷는다고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인자하심이 함께하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사랑하는 남편과 딸의 새로운 시작 위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길 이라고 아 이렇게 지켜보는 또 응원하는 입장에서 아, 세진님께서 사연을 주셨는데 33년 직장 생활 마치고 이제 퇴직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 딸과 함께 아 순례길을 걷는 저는 뭐 안 가봐서는 모르지만 일단 그 스페인까지 산티아고까지 가는 것도 멀잖아요. 그런데 도착해서 거기에서 보니까 약 800km의 길 이게 뭐 여러 코스가 있겠죠. 그 길을 두 발로 뚜벅뚜벅 걷는다. 야, 사실 저도 흙길 밟는 거 좋아하고 자전거 여행으로 국토 종주하고 이런 거 막 좋아했던 1인으로서 저의 어떤 그 버킷리스트이기도 해요. 저는 사실 올레길 걷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 제주도. 야, 그렇게 걷는 동안 여러 생각들도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하면서 아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감사가 다시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아 또 혼자 가면 좀 외로울 수 있는데 딸과 함께 이 뜻깊은 여정을 시작하셨는데 오늘부터 이제 1일차 야 1일차 그래요. 페이스 조절 잘 하셔서 오늘 일정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돌아오는 날까지 안전하시길, 건강하시길 응원. 화이팅! 예. 그래요. 마음의 합한자님은, 훈디 맞아요. 저도 어린이집 선생님들께 감사 표현 하고 싶어서 그 카톡 커피 선물 보냈다가, 근데 답장이 왔는데, 쌤이 조심스럽게 거절하시더라고요. 예. 받는 입장, 드리는 입장이 오히려 좀 난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마음과 지지로 격려를 보냅니다. 라고 우리 마음의 판자님도 와주셨고 민트핑크님께서도 아이들을 다 등교하고 혼자 아침 바람 맞으면서 방송 듣는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남기셨어요. 오늘 금요일이고 조금 마음의 여유가 깃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재영의 이 곡 듣죠. 푸른 초장.

시편 프로젝트 중에서 23편은 송지은 씨가 또 참여했네요. 보컬로 함께했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들었고요. 앞서 최재형의 푸른 초장 함께했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잔치 공동체 매일의 잔치. 이 곡 듣고 2부에서 뵐게요.

0: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스위스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2: 영국 중세 문학의 최고 권위자이며 석학이었던 맥클레인 선생님은 답사에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자신이 이제껏 들은 그 어떤 찬사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말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직 20대였던 나는 그때 좋은 사람의 의미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아니, 좋은 사람은 특징 없고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새삼 좋은 사람에 대해 생각한다. 그리고 정말 누구의 마음에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소중한지 깨닫기 시작한다. 장영희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나를 존재하게 했던 스승들을 기억합니다. 뒤돌아보면 인정하고 격려했던 스승보다 때로는 힘들게 했던 스승들로 인해 더 많이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버릴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달든 쓰든 감사하고 인정하며 받아들이게 하소서. 오늘도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괴롭게 하는 스승이 아니라 사랑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스승의 모습을 갖게 하소서. 상사의 이름으로, 친구와 가족의 이름으로 올바른 스승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내 삶의 완벽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